를 기억하면서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는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을 기뻐해 볼까요?

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뜨랑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 직원들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가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 한 주를 잘 버틴 것에 대한 감사를 많이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인 것을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어떻게 버텼네. 네, 우리가 한 주를 버틴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진 것일까? 사실 되돌아보면 내가 잘해서 지나온 날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지나온 날들이 더 많죠. 넘어질 뻔한 순간도 있었고 예상치 못했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유는 몰라도 잘 지나간 그런 일도 있었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연주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한 말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의 한 말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문자 메시지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 출석 체크도 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 수련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게 됩니다. 광주 우리 어린이합 창단 아이들도 오늘 출발

출발을 했는데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이 곡 들으신 후에 내 인생의 찬양 함께 하시죠. 오늘은 중동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신 아브라함 선교사님과 함께합니다.

0: 내 인생의 찬양.
1: 안녕하세요. 저는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10년 중동 사역을 이제 마치고 잠깐 이제 안식년으로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려고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실 되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도 채우고 특별히 있는 기간 동안에 지금 이제 중동 지역과 우리 선교지 현장은 한국을 좋아하는 현지인들이 많습니다. 한류로 인하여서 저희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있는 기간 동안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 때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갔던 지역은 이 튀르키예 지역을 갔습니다. 당시에 이 청소년들과 함께 이 집회를 이 터키 지역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 튀르키 지역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간사님이 엄청난 흥분을 하시면서 저희를 동원을 하셨습니다. 이 튀르키예 국기가 이제 붉은색 바탕에 초승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붉은색이 십자군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언적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이 십자군의 피가 흘렸던 이 상처가 있는 튀르키 지역을 위하여서 순교할 사람들 다 앞으로 나와서 헌신하십시오. 기도합시다. 라고 했는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이 다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저는 두려워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선교사로 가 있고 우리 나갔던 친구들은 또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또 중동 지역을 향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님께서 심겨진 그 씨앗으로 제가 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0년 동안 즐거운 것도 있었고 또 인내의 기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중동 지역이 또 덥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견뎌야 하는 지역도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감사한 것은 10년이 지난 지금 저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과 또 현지인들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는 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쩌면 시간이 되게 안 간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은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슬람 지역이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슬람이 시작된 곳이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이슬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세계에 지금 현재 무슬림 인구가 21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1억 무슬림을 중에 아랍어로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이 지금 아랍 지역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늘 지금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황이 사실 이제 이 이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결처럼 사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이런 중동 지역에 되게 많은 긴장이 있는 것처럼 뉴스에서 비춰지지만, 사실상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있고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잘 살고 있고 또 일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저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들, 사우디에 있는 청년 세대, 뭐 이란에 있는 청년 세대, 중동에 있는 모든 청년 세대들은 한국 청년들과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걱정,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 나는 누구와 결혼할까, 이런 걱정을 똑같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주고, 이들 가운데 고민 가운데 대답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저희 사역이 많은 부분들이 이들 가운데 친구가 되어주면서 또 양육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하는 지역들이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좀 다른데, 어떤 국가들은 종교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구역 안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어떤 지역들은 지하교회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숨어서 숨기보다는 이제 가정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정교회가 이렇게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 이 주변의 이웃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이 교회를 또 새롭게 또 1구역, 2구역 그렇게 또 새롭게 부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확장되는 또 은혜를 저희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이제 아랍 사람들도 밤에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같이 민족 찬양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문화 행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이 사람들도 이 꾸란만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의 유튜브 리스트를 다 들어보면 랩 음악도 듣고 팝 음악도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찬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제 거부감은 없지만, 저희가 조금 주의할 것은 이제 공개 사역이다. 공개적으로 이거 음악을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한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첫 번째 찬양으로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양을 제가 대학교 때 이 찬양을 좀 주의 깊게 그리고 깊이 묵상하면서 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제 가족분의 이제 한 분이 소천하는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기도하고 또 구하는 가운데, 결국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땅의 소망은 주 예수님, 우리가 굳건한 반석 되시는 그분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된다는 것을 다시 좀 깨닫고, 또 이 찬양이 그렇게 들을 때마다 은혜가 참 됩니다. 특별히 또 다른 악기로 부르는 것보다 아카펠라로 또 목소리로 이 찬양을 같이 부를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반석 위에 계시는, 그 반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또 깨닫게 되는 찬양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같이 들으셨습니다. 저희 이제 이 국내에 좀 무슬림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또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문화 가정 그리고 무슬림들이 많이들 저희가 주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시내나 또 사람이 붐비는 곳에 히잡이라고 하죠. 그래서 머리에 두르는 이런 무슬림의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무슬림 전도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이 뉴스에서 또한 이 많이 듣는 것들로 인하여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슬림의 전도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들 가운데 친구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도 뭐 한국의 유학생들이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밖에 나갔을 때 그들 가운데 먼저 대해줬을 때 그들을 미국 사람들이나 또한 해외에서 우리를 잘 대해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처럼 똑같이 이 땅에 있는 무슬림들도 먼저 다가와준 사람들을 찾습니다. 외로워하고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또 이들 가운데 같이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한데 특별히 좀 팁들을 드린다 그러면 무슬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주 반복되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분 안에 당신은 무슨 종교를 믿습니까? 라고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 전도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 처음부터 예수님 얘기를 하시려고 합니다. 물론 뭐 복음에 열정이 있으셔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들의 삶을 좀 궁금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집은 어떻습니까? 뭐 공과금 낸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뭐 이 은행 계좌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무슬림 들과 대화의 30분 안에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종교를 믿습니까? 라고 그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그때가 이제 저희가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오해하고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면서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음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나눈다 그러면 이들은 반드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는 이 알라와의 관계가 없습니다. 알라는 두려움의 존재지 어떠한 관계와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거짓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눈다 그러면 이분들은 아,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더 궁금하게 되고 더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팁이고 두 번째 팁은 반드시 1대1로 관계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저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새생명 축제를 하다 보면 이 전도 축제 그래서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슬람은 1대1로 만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를 지켜봅니다. 항상 누가 더 이슬람을 잘 믿는지. 우리 이슬람, 우리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방향을 보면 항상 같이 기도합니다. 어깨와 어깨를 마주치고, 그리고 서로 기도 안 하면 서로 혼냅니다. 그러면서 이 감시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들 가운데 1대1로 찾아가 주셔서 얘기를 하면 많은 무슬림들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나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다. 그냥 너무 당연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무슬림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삶의 고민 가운데 제가 만났던 이 무슬림 중에서는 진화론을 믿는 무슬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1대1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래서 간증한 것과 그리고 1대1로 이들을 만나는 것, 이것을 지킨다 그러면 사실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찬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저희 이슬람과 아랍 지역이 영적으로 이제 어둠이 가득한 곳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찬양과 같이 시온의 아침이 또 시온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빛나서 밤이었던 이곳 가운데 다시 아침이 오는, 특별히 이사야 21장 말씀해 보면 네, 아침이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둠이 끝나고 아침이 오는데, 어둠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침이 땅에 밝아오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외적인 힘듦보다는 사실 내적인 힘듦이 훨씬 많습니다. 내적인 갈등이 가정 안에서도 있고 또 아이들 가운데도 있고 또

희망에서도 있고, 그래서 외적인 어려움도 또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저는 좀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신장결석도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 화상도 몇 번 입으면서 이 많은 병원을 아마 저희 사역자 가운데서는 제가 저희 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병원을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라는 시간을 좀 많이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2019년에 이제 잠깐 한국에 왔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저희 지역도 잘 알고 또한 어떻게 사역을 할지는 플랜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고 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걸 다 이루겠습니다. 했더니 2020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가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또 저희 안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울 수도 조차 없는 상황들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갈까, 어떻게 이것을 새롭게 할까 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이런 아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도 없고 또한 이런 아픔도 있고 또 아이들도 좀 다쳐가지고 또 병원에 몇 번 갔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둘째가 또 근에 눈이 치면서 30바늘 정도 꼬매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아픈 게 낫지 이 아이 아픈 것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 내가 왜 이곳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한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훈련하는 모임이었는데, P4P, 그래서 Prepare for Persecution, 그래서 고난을 위한 준비라는 선교 훈련을 간단히 이제 우리 선교사님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동 지역을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추방을 당하셔서 이제 저희 지역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부흥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흥이 오려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찾으신다. 그래서 이 재물은 때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사이좋게 지냈던 사역자들이 갑자기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너무나 건강했던 사역자가 갑자기 하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 건강했던 사람이 암이 걸리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 재물을 주께서 한 알의 밀알로 받으시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으신다.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열매를 맺으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지나갔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얘기를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했던 상황들, 제가 아팠던 부분들, 제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무것도 아무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하나님 제 삶이 그렇게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실제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뒤에 열매를 많이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정도를 주셨고, 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또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역 중에 가끔씩 좀 불평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사역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좀 사역적인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 최근에 복음 방송을 통해서 또한 이 위성 방송 또 라디오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 좀 심지 않은 것을 좀 거두고 싶습니다 라고 저희 팀 안에서 좀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팀 선생님들이 선생님은 조금 겸손하셔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심었는데 하나님 조금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지나가듯 했는데, 최근에 저희 사역 가운데 많이 일어난 일들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현지인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마트에서 뭐 물건을 사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묻기도 하고, 사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세례를 받겠다는 친구들도 일어나고, 그런 걸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 보이지만, 이게 저희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고난 가운데 그다음에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찬양은 조금 뜬금없을 수 있지만 네, 199장의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이 찬양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찬양을 늘 부르는데 사실 이 찬양이 너무 밝은 찬양이지만 많이 회개하게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아 이렇게 더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 가운데 말씀을 더 들려줘야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현지인들을 좀 섬겨야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찬양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후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로 인하여서 이란이 되게 이슬람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지하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믿는 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이 페르시아 창이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 창의 부흥 이후로 이 아랍 창의 부흥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0년 사이에 믿는 자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었고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한 형제는 IS를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당시에 이라크 시리아 쪽에 IS가 있을 때 이 형제가 거기에 참여하려고 자기 생명을 이슬람에 바치기 위해서 원래 갔었습니다. 그러다 국경에서 가족들에게 잡혀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자기는 이슬람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왜 나는 잡혀있는가 그러면서 인터넷에 막 자기 이슬람을 위해서 살자라고 청년들을 막 동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메신저를 하나 받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을 끝까지 읽지도 않았는데 이 형제가 이 메신저를 읽고 무너집니다. 형제가 무너지면서 다른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정신 차리면서 이슬람 예배를 드립니다. 아, 내가 귀신에 들렸나 보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허할 때 다시 이 메신저를 찾아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또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이 형제가 저희 세례받을 때까지 3년 반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권 사역이 사실 좀 이렇습니다. 바로 사역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형제는 이슬람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꾸란을 다 외우는 형제였는데 이 형제가 성경과 꾸란을 비교하면서 3년 반 동안 결론을 내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 세례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한 형제는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밤에 찾아왔습니다. 두 질문을 딱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너무 기쁜 거죠. 아 예수님 어떤 분이시긴요. 창조부터 타락부터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속사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이분이 얘기를 다른 말이 한 얘기도 안 하고 다 듣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다른 얘기보다 어떻게 하긴요. 예배드려야죠. 우리가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저희가 교회를 또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슬람권 그리고 아랍권을 특별히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두 질문이 이들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부흥을 주고 계십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흥을 주시는데 이들이 나와서 묻는 이 두 가지 질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교회가 대답을 해줘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가지고 대답을 해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엘리야고 선지자고 다른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의 물결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영적 DNA는 이제 가족, 네, 아버지 또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먼저 들으시고 또 저를 또 단기 선교를 보내주심으로써 제가 선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할 때 가장 기본 단위 가족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또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를 사용하시는데, 물론 이제 저는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부모님과 또 가족들이 항상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 가정교회 같이 사역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열방을 운영하고 또 경영하는 그런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감사한 것은, 물론 부모님이 원하시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또한 제가 되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고 여러 진로의 방향들이 있었지만, 또 주님께서 이 방향으로 또 기도로 인도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그 방향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얘기하셨던 것이 좀 마음에, 네, 되게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장기로 이제 현장에서 나가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공항에 이제 저를 마중 나오셨습니다. 근데 착잡하죠, 이 마음들이. 부모님이 보내시는 거고 저도 참 마음이 착잡한데, 참 이 부모님이 저한테 마지막 한마디로, 가면서 뭐 잘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I'm proud of you, 네, 난 자랑스럽다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비행기 타면서 좀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울컥거리는 좀 마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이 땅에서 잘 같이 지내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함께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또 주의 나라의 확장에 또 저희 가족이 또 쓰임에 되게 됨에 감사하고, 또 그러한 가정을 저도 세우고 그러한 현지인 교회를 저도 세워서 하나님께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자녀가 세 민족입니다. 그래서 매일 싸웁니다. 그리고 저희들까지 포함하면 다섯 민족입니다. 그래서 다섯 민족이 지금 매일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특별히 이슬람권 지역은 학교에서 항상 이슬람을 가르치게 돼 있고 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굳건한 반석 가운데 설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7월 중으로 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과 또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상황이 많이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또 기쁨으로 이 땅을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섬겼던 우리 모든 교회들, 또한 많은 우리 중보기도자들, 또 동역자들, 또 부모님, 또 가족들 늘 감사드리고, 늘 저희가 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보내지만 천국에서 제가 기쁨의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즐겁게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이 즐거운 일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동안 섬겼던 모든 동역자들 또 중보기도자들 감사하고 계속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선교하는 것은 저희 홀로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또한 선교사들과 현장에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나왔기 때문에 집부터 모든 초기 정착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도 좀 찾아야 하고 집도 찾아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롭게 정착하는 부분 가운데 초기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해 주실 때는 이제 믿는 현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현지인들이 두려움 가운데 또 외로움 가운데 이들이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 가운데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어떻게 해줘야 할지 잘 알지는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 가운데 나누고 양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이 현지인들이 현지인 리더십으로 또 영적인 리더로 일어나서 또 이들이 결국은 이 현지를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는 그런 리더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뭐 저희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MK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K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날 거고 또 새로운 시간들을 또 적응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건데 이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또 이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천국의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 되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듯 또 함께 섬기는 그런 이들도 선교사의 삶을 함께 살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극동방송 우리 모든 청취자님께 감사드리며 극동방송이 선교를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열방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함께 그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슬람권, 아랍권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고 특별히 아랍권 계속 복음의 볼모지였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메마르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 불확실한 그런 생각이 때로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를 위한 우리 극동방송이 또 이슬람권 또 아랍권을 살리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또 축복하고 모든 우리 청취자들도 네, 이 열방을 함께 경영한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중동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계신 신 아브라함 선교사님의 내 인생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낯선 땅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교사님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죠. 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복음이 필요한 모든 땅에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길 저희도 이 땅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 아브라함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찬양 오늘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2부에 사랑의 뜰안 이어집니다.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는 우리나라 선교 초기 우리말 찬송이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아가던 시기부터 불려온 찬송입니다. 1890년대 감리교 찬송가 찬미가에는 우리제 맡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고 1908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펴낸 찬송가에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단지 오래된 찬송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우리말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던 초기부터 성도들의 기도 속에 머물러 온 신앙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게도 이 찬송은 참 익숙합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에는 가사에 담긴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한 채 밝고 힘차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 좋은 친구인지 라는 구절을 부르며

옆에 있는 친구 얼굴을 슬쩍 보고 웃었던 기억도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좋은 친구처럼 느껴졌고 선율도 쉬워서 자연스럽게 외워서 즐겨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배 찬송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이 찬송을 다시 마주하게 되니 그 밝고 쉬운 선율 아래 전혀 다른 깊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죄의 짐, 걱정과 근심, 시험과 괴로움, 세상 친구의 멸시와 조롱, 어린 시절 신나게 불렀던 그 찬송 안에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작사자 조셉 스크라이븐의 실제 삶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한계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계 상황이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절벽 같은 순간을 말합니다. 스크라이브는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를 잃었고 정든 고향을 떠났으며 새롭게 만난 사랑하는 이를 또 잃었습니다. 심지어 병든 어머니 곁에도 바로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한계 상황에서 원망이 아닌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애써 설명하지 않고 그 고통을 친구 대신 예수님께로 가져간 것입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쉬우니 어찌하냐 아뢰까? 스크라이브에게 예수님은 멀리 계신 추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가장 외로운 자리까지 함께 내려오시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는 고난을 설명해주는 노래가 아니라 그 고난을 친구 대신 예수님께 가져가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깊이 남는 이유는 가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작곡가 찰스 컨버스의 음악 선택이 이 고백을 더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컨버스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음악을 공부한 굉장한 음악적 식견을 가진 작곡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에는 그의 기교를 앞세우기보다 스크라이븐의 고백이 먼저 들리도록 음악을 절제했습니다. 그는 이 선택에서 음악적 케노시스, 곧 자기 비움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장식과 어려운 선율들을 덜어내고 고통 속의 사람들도 곧바로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조 있는 기도로 만든 것입니다. 그 비움은 화성과 형식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 찬송은 1도, 도, 미, 솔, 4도, 도, 파, 라, 5도, 솔, 시, 레, 이런 아주 쉬운 화음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처음 선율이 반복되었다가 중간에 다른 선율을 다시 거쳐 돌아오는 AABA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한 번 들으면 기억되고 두 번 부르면 입술에 붙고 여러 번 부르면 어느새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스크라이븐의 한계 상황은 가사 안에서 기도가 되었고 컨버스의 음악적 케노시스는 그 기도를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선율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난의 언어와 절제된 음악이 만나 한 사람의 고백이 온 교회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이 찬송은 한계 상황에서 친구 대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자신을 드러내는 화려함보다 고통받는 이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절제된 선율을 택한 자기 비움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 부분에서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염려를 함께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약함 아쉬우니 어찌 아뢰까 라고 쓰실 때에는 주님 앞에 숨기고 있던 나의 약함을 조용히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펜 끝에 염려를 싣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며 친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긴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극동방송의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받아가세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번 주일이 맥추감사절이었죠.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 한 말씀 오늘 전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는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을 삶의 가장 첫자리에 모시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처음 익은 열매는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입니다.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0: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피아워십의 두려워 말라 전해드렸어요. 네, 오늘의 한 말씀이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었는데요. 와, 요즘 계속 이직한 지 어떻게 다 아시고,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분명한 선물과 그리고 책임을 져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6306님은 방금 말씀은 올해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요.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는 삶은 손해가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죠. 네, 다가오는 주말에도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샬롬 노래 선교단의 나의 생명 드리니 오늘 끝 찬양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의 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이라는 제목으로 맥주감사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양을 만약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 보낸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려면 결국은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항변하겠지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왜 우리를 죽을 자리에 보내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바로 보내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사자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정복왕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각기 자기 길로 가는 바로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양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바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은 죄 없는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24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길을 잃어버린 양이 목자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양이 된 우리를 바로 세상에 다시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리 가운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 세상의 질서와 또 방식이 이리의 특성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바로 세상이 이리와 닮은 특성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며 안목의 정욕이며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은 내 욕구와 쾌락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편하면 돼, 이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사는 것인데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눈이 아니잖아요. 상대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남의 것과 자기 것을 비교해서 더 가지려는 마음,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이 동창이 사는 집 구경 갔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정욕이 확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정욕입니까?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나도 저것 갖고 싶어, 아니 너보다 내가 더 좋은 거 가질 거야 라는 마음이지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이룬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요즘 뭐 관종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나 오늘 이런 밥 먹었어. 나 오늘 이런 옷 입었어. 나 요즘 이런 차 타고 다닌다. 나 요즘 이런 명함이 가지고 있어.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 세 가지 힘이 움직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이며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 가지 힘이 바로 끊임없이 세상 속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더 가져야 돼, 더 성공해야 돼, 실패하면 무가치해져, 성공해야 반듯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공격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를 그런 세상이, 세상의 힘이 움직이는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그

세상에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 가지 힘이 믿는 자들 가운데는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 가지 힘이 작동하는 세상 속으로 우리를 밀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주님 저들이 약하니까 세상에서 저들을 빼서 그냥 천국 데려가 주세요.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육신의 정욕이 전혀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산 속에 저들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저들이 여전히 살게 하실 때에 저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직장 속에서 사는 것이고 가정 속에서 사는 것이고 또 안 믿는 자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사업하고 함께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리 가운데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 가운데 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리 다 없애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 나도 이리와 싸울 수 있도록 나도 이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요. 뱀처럼 강교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롭게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무엇이 나를 넘어뜨리는지 분별하라는 것이죠.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죽음의 길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삶과 예수 밖에 사는 삶이 무엇이 다른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과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삶의 차이를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기도가 있는 삶과 기도가 없는 삶의 차이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내가 믿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단지 그냥 힘 있는 분으로 알고 사는 것과의 차이를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그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은 이 차이를 알아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뱀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를 위협하여 자기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요구할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이 뜨거운 줄도 모르고 풀무불에 던져지면 어떤 일이 생길 줄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들이 풀무불의 그 뜨거움 속에 들어갈지라도 아니 풀무불에 다 죽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한 분별이 정확하게 이 세 친구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지켜줬다는 것에만 관점을 갖습니다. 귀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지켜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어요. 그 풀무불에 타 죽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생명의 길이며 무엇이 죽음의 길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삶과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이 다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나아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결하다는 말은 마음에 악한 것이 바로 섞이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섞이지 않았어요. 혼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괴물과 싸우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괴물이 돼야 된대요. 우리는 악과 싸우다 보면은요, 우리도 악해지기가 쉽습니다. 자꾸만 누군가에게 속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를 속이는 인생을 살기가 쉽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요. 또 누군가에게 우리도 상처 주는 사람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합니다. 선으로 악과 싸우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할 때 내버려 두고 너는 여전히 선한 일을 해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싸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악해져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뭐냐면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할 때에 그래서 악한 자가 악한 일을 그 배역을 할 때요. 여러분 선한 역할을 맡은 사람 뭐 해야 돼? 선한 배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TV를 보면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선한 역할을 맡은 사람 뭐예요? 여전히 선한 배역을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악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해 버린다는 걸 아셨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빌라도가 비겁할 거라는 것도 아셨고 자신이 사랑으로 치유해 주고 섬겨줬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여전하게 매달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주님, 우리가 끝까지 양으로 살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실 건가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겠지요. 주님은 우리의 예상 밖의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삼가라 라는 말씀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을 삼가라는 의미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든지 너를 배신할 수도 있고 너를 공격할 수도 있어. 그러니 인간관계를 할 때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둬야 돼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을 칭찬하는 사람이 내일날을 험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사람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생, 사람들의 군상을 바로 똑바로 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죄는 거룩을 바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양으로 세상 속에서 여전하게 살아가면 여러분과 저는 어려움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놀라운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자리,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리,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자리가 단순히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를 안 지켜주세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너는 버림받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자리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경험한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 있는 상황, 또 답답한 일을 당한 그 상황, 박해를 받는 상황, 거꾸러뜨림을 당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자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난받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중적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바로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고니오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이

이고니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도망칩니다. 누스드라로 갑니다. 그랬더니 누스드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스드라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베로 갑니다. 그랬더니 더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고난받음으로 바울은 끝나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자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구원의 역사는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간수와 그 집에 흘러갔습니다. 바울의 고난의 행진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진이었습니다. 바울의 비명은 하나님이 친히 복음을 외치는 바로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싫지요. 고난 자신 없지요. 우리는 바울처럼 살 자신이 없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언감생신이죠. 내가 주님을 부인만 안 해도 감지덕지겠다. 뭐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요. 그래서 주님 저 잘 아시잖아요. 나 고난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내 주변에 구원이 흘러가게 하는 기회로 삼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아이고 주님, 저는 주님을 증거하기는커녕 배반할까 겁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감옥 같은데 또 어려운 일 당하게 하는 일, 그런 것 주님 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께서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는 증인의 삶이 우리의 결심과 믿음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고 말문이 막혀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이시죠.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는 이 약속이 바로 베드로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어린 여자 종 앞에서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베드로를 주장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또 베드로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바로 권력을 가진 그런 자들 앞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각성해가지고 그가 담대해진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아니,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성령이 그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증언합니다. 베드로의 결심, 결단, 각오가 바로 증거하는 입술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바로 그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베드로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베드로에게 할 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게 된 거죠? 예수를 바로 증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증인으로 서게 할 것인지, 어떻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 어려움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로 확인케 만드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0: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되게 많죠.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과 제가 감사해야 될 한 가지를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아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고난의 현장에 서 있는 우리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아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말씀의 부화. 지금까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의 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71-1091, 571국에 1091번, 광주 은혜의 복음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보화,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에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말씀 한 구절 나누며 시작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불안 앞에서 쉽게 낙심하곤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수록 내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요.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 때 성령님께서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 오늘도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평강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소망의 기도에 동참하길 원하면서 기도 제목을 기다려봅니다. 문자샵 0153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광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로 전화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김대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0: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힘껏 찬양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전남동부 광주, 전북 목포,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고요. 오늘은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를 통해서 기도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는 샵 0153번입니다. 문자 수신란에 우물정 0153을 입력하시고 기도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카카오톡 플러스는 친구 무료입니다. 아이디 광주 극동방송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광주 소명교회 김문식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샬롬,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이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시작하면서요.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소망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시간에 은혜의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고 선포하신 말씀도 또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광주국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의 창을 활짝 여오니 하나님 이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방송 기도 가운데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축복에 아버지 닫힌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1: 아멘.
0: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들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고 선포하신 귀한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무력하고 무지하오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천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예수 이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1: 아멘.
0: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저희들만 두시지 마시고 성령의 이 방송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데 혈관 쪽에 문제가 있어서 뇌경색 증세를 보이고 계시고 다리도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만져주셔서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익명의 성도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한 이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어머니께서 혈관 쪽에 문제가 있고 뇌경색 증세가 보입니다. 그런 날에 다리도 불편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되신 은혜로 강건하며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선포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체에 연세가 많아지면 육체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아픈 한 부위에 손을 얹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걷기도 달리기도 뛰기도 할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강건하여 주의 사명 감당함으로 남은 아버지 세월 기도하며 자녀손들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몸된 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어머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열납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은혜를 귀한 성도님 어머니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 강건함으로 회복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0: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재정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한 번씩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새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지금 이 광야 수업이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11조 또 헌금을 감사함으로 드리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재정의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익명의 성도님,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광야의 수업이 축복인 줄을 알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 힘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간구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재정의 은혜를 통하여 온전한 11조와 더불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그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성도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이제는 막힌 것 메인 것 풀어주시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선포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사랑하는 이 성도님 가운데 물질의 돕는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어릴 때 힘들 때 이 광야 수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함께 하심과 또한 이 연단 후에 아버지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6990번님. 신장 절제 수술한 지 딱 2년 됐습니다. 다가오는 7월 27일 월요일 검사를 받는데요. 주님의 손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좋은 결과 나오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다가오는 검사 때문에 초조하고 두렵기도 하실 것 같은데요. 선하신 주님은 또 좋은 결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690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신장절제 수술한 지 2년 동안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제 7월 27일 월요일 날 재검사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주님의 손으로 완전히 치료되어 완치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은혜를 사랑하는 690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을 줄을 안다고 말씀하신 귀한 언약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불안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690님, 이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7월 27일 이 검사가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드려지는 검사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완전하게 근치되고 완쾌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남은 아버지 귀한 인생을 주님의 손길로 쓰임받는 아버지 능력의 도구로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은혜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다음은 1041번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심은영 48세, 운전도 안 되고 특별한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취업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각자에게 저마다 달란트와 또 많은 것들을 주셨잖아요. 발견하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1041님 사랑의 아버지 우리 심은영 48세 운전도 안 되고 특별한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취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심은영, 사랑하는 귀한 이름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는 아버지 약하고 우리는 아버지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함 되시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1041님 사랑하는 우리 심은영 귀한 아버지 하는 은혜를 주셔서 취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 아멘.
0: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1: 아멘.
0: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는 못한다고 두손 들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을 해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이 1041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오니 심은영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취업의 좋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기적과 은혜로 아버지 허락해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열매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십자가 그 사랑.

0: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난다고 십자가 그 사랑 찬양 신청해주신 우리 1100번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사연 만나보겠습니다. 4540번님, 군대에 있는 아들이 상병이 됐어요. 아들은 간수치가 높아서 오늘 외출 나와서 국군병원에 다녀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검사에서 간수치가 정상수치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군대에 있는 아들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또 간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4540님 군에 있는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군 생활한 지 이제 상병이 되었습니다. 오늘 국군 병원에 출해서 간치수가 높은 관계로 검사에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건강하게 남은 군 병영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허락해 주셔서 염려하지 않도록 강건함의 귀한 아들로 국방의 업무를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이 간절한 우리 아버지 성도님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가운데 귀한 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간추시가 정상적인 상태로 바꿔지게 하시고 아버지 남은 생활 믿음의 대장보로 아버지 군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국방의 의무를

0: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건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6306번님. 저는 교사인데 질병 휴직 중입니다. 24년도에 접수된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과로로 불면증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작년 말에는 학급 학폭 사건을 처리하면서 또 쓰러져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질병 휴직을 공무상 휴직으로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 우리 6306번님, 우리 성도님, 많은 사건을 부딪히시고 처리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 아시고 미리 선하신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306님 아버지 교사로서 강단에서 어린 영혼들 가르치는 중에 지금 질병 휴직 중에 있습니다. 24년에 접수된 많은 사건 처리하며 또 과로와 또 학폭 사건으로 해서 쓰러져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공무상 휴직으로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 선하신 이끄심과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육삼공육님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신 이 평안의 은혜가 사랑의 6306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으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사랑하는 6306님 건강과 또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건강으로 다시 회복하여 아버지의 교사로서의 사명을 강단에서 잘 감당하여 많은 선한 영향력으로 어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공무상 휴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진행하는 과정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6388번님. 남편이 직장암 4기로 진단이 나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치료 방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간병을 위해서 회사 휴직까지 한 아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388번님의 가정 주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며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귀한 말씀이 6388님 가정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직장암 4기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주님 아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제 간병위의 회사 휴직까지 한 아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6388님 귀한 가정의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 위에 이루어지게 하리니.

0: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손길을 펴시옵소서.
1: 아멘.
0: 기적의 은혜를 주옵소서.
1: 아멘.
0: 귀한 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귀한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된 동상 같은 은혜의 귀한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한 가족으로 역전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9215번님. 아들이 9월 초에 기중기 실기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잘 연습해서 꼭 합격하도록, 그리고 올해 안에는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더불어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소원, 소망들 품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또 축복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마무리 기도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215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9월 초에 기중기 실기를 다시 봅니다. 잘 연습하게 하시고 떨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꼭 합격하여 올해 안에 정직원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고 선포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9215님의 귀한 아들 가운데, 귀한 실기시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방송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여름이 이제 뜨거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마 기간도 폭염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면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축복하시며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다시 품게 하시고,
1: 아멘,
0: 이 더위를 이기고 장마를 이기고 무더위를 이겨서 승리의 축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승리의 계가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것들 것이요 아버지 걸어가도 곤비치도 걸어가도 피곤치도 아니하는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함에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2: 살게 하시네.
1: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에서 진행했고요.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 간절한 기도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1: 아멘.
2: 멈추지 않으리.
1: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맡겨드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광은교회와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는 제6차 원데이 무료 성령 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광은교회입니다. 미자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나는 찬양과 코너학습, 에어바운스 물축제, 부흥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11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900-9741번, 010-7900-97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9-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 우리 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야곱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밤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형에게 보복당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과거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가 거의 눈이 먼 것을 이용해서 형 에서인 척 꾸미고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복, 열국의 주인이 되는 복, 복의 근원이 되라는 축복을 받아냅니다. 에서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리며 곧 아버지가 돌아가실 테니 그때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하죠. 그래서 야곱은 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잠깐 있으려고 한 것이 20년을 있게 됩니다. 더욱이 몇 수 위인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죽도록 고생하죠. 라반에게 속아서 좋아하지 않는 라반의 첫째 딸과 결혼하고 좋아하는 둘째 딸을 얻기 위해서 결국 14년을 뼈빠지게 일합니다. 약속받은 임금도 10번이나 속고 속아서 받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빈손인 야곱에게 아들 열둘과 딸도 보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번식 방법의 복주사 가축도 많게 하셨습니다. 일가를 이룬 야곱은 꿈에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20년이 지나도 에서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에서에게 화평을 구하는 사절단을 보내지만 사절단이 돌아와서 하는 말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400명, 이게 뭔가 에서가 나를 심판하러 멸망시키러 오는 것 아닌가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소유를 두 대로 나누어서 거리를 두고 에서가 한 대를 치면 다른 한 대는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구원 계획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급히 기도하죠.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며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으니 나로 죽지 않게 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급하고 짧은 기도로는 구원의 확신이 서지 않아서 다른 구원 계획도 행합니다. 선물 공세로 에서의 보복 감정을 누그려 드리려는 거죠. 그래서 선물로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과 그 새끼, 도합 550마리 이상 왕에게나 어울릴 법한 대규모 수준으로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소유를 모두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지금 밤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여러 노력도 샬롬을 주지 못합니다. 계략, 강철 같은 의지와 성실로 좋은 것을 쟁취하던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집에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더니 오늘 결정적으로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때 홀로 남은 야곱은 갑자기 정체 모를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정황상 이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 거겠죠. 야곱이 괜히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씨름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한 사람은 자신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관절이 어긋납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 사람을 오랫동안 놓지 않습니다. 날이 새리하자 이 사람은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지 자신을 놓아 가게 하라고 합니다.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복을 구합니다. 이 신비한 사람과 몸을 민착하여 한 몸을 이루면서 씨름을 하면서 이 사람이 사람이지만 뭔가 다른 존재임을 깨닫고 그에게 복을 구하는 겁니다. 이에 그 사람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고 야곱은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근본을 묻는 것이고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듯 나는 경쟁자,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이에 신비한 씨름꾼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죠. 날이 센 후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처음 이 신비한 인물 곧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씨름을 건 이유가 뭔가? 야곱으로 제대로 씨름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이고 또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뀐 새 이름 이스라엘을 직역하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입니다. 허벅지 관절에 어긋나서 몸이 약해졌는데 강하게 된 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강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야곱이 그런 사람이 되길 하나님이 소망하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하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관절의 어긋남이 하나님의 소망과 의지적 일하심의 흔적인 거죠. 야곱은 자기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길고 긴 고통과 성찰 회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복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사기치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만 붙들고 복 주시기를 바라는 새 사람이 된 거죠. 이후에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은 야곱에게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반가운 마음으로 영접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복을 주신 거죠.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고요. 믿는다 해도 옛자아가 펄펄 살아서 나의 의와 뜻을 주장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쟁취하는 야곱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구원의 복을 받은 자, 새 언약 백성답도록 만들기 위해 씨름을 거실 수 있습니다. 내 모든 능력치의 의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씨름을 거실 수 있어요? 그 사건 때문에 힘든 밤이 지속되고 고독하고 절망스럽고 두렵지만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나의 무능력을 절감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전에 없던 간절함이 생깁니다. 돌파구를 찾고자 구원받고자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한 옛사람이 죽고 나의 말과 의지와 삶을 주님 주권에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을 알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의 씨름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거기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사람 되길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약한 듯 하나 강한 자이고 주가 주신 광대한 복을 누리며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우리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47-5676번 010-4147-5676번 주뜻우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이 다스리는 육의 나라,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정자와 지도자는 땅에 썩어질 권세 위에 신령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게 하시며 힘과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게 하시고 교회의 부르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반드시 임한 심판을 알게 하옵소서. 극동의 모든 가족들은 예배할 순 없는 날이 곧 다가옴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가 생명임을 알게 하옵소서. 얇아진 선교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가 가정 구원과 함께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입혀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니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군선교가 단순히 세례인원을 늘리던 기존의 양적 지표에서 벗어나 장병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참된 섬김의 사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군선교 현장의 체질 개선 과제를 오다인 리포터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2: 선교와 디아코니아 연구소는 종합 세미나를 열고 육군 기준 18개월로 짧아진 복무 기간에 맞춰 군선교의 패러다임을 숫자가 아닌 양육과 섬김의 내용으로 채워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범성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청년들이 영적으로 가장 열려있는 5주의 훈련소 시기를 군선교의 핵심 승부처로 삼아 세례 이후의 양육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역시 장병들이 부대 안에서 스스로 신앙 공동체를 조직하고 이끄는 병영 인큐베이팅 모델을 제안하며 군대를 단순한 전도 대상지가 아니라 장병의 일상 자체가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군선교 전문가들은 병 복무기간 단축과 군인교회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진중 세례라는 숫자의 성과보다 장병 한 사람을 올바르게 기르는 목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례 이후에 양육 공백을 메우고 전역 후 지역교회 정착까지 책임지는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한국교회 군선교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올여름 다음 세대에게 고립과 갈등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의 연속성을 살린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올해 주제를 용서와 화해

화해로 정하고 다음 세대의 공동체성 회복을 강조했으며 예장 합동총회는 성경학교 이후에도 가정에서 12일 동안 큐티를 매일 이어가는 믿음 항해 챌린지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예장 고신과 기독교 대한감리회, 파이디온 선교회 등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소외와 무한 경쟁 속에서 흔들리는 아이들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세우는 눈높이 맞춤형 교구를 대거 확대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미국 장로교회 교세가 100만 명 붕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국내 주요 교단들도 서구교회의 쇠퇴 공식을 막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가 발표한 교세 통계 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 교인 수는 101만 9,003명으로 지난 1983년 통합 당시보다 67% 넘게 감소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전체 교인의 58%가 55세 이상인 심각한 고령화가 미국 교회의 쇠퇴를 촉발했다고 분석하며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등 매년 교인 감소세에 늪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도 변화하지 않으면 서구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장로교의 급격한 교세 감소는 교인 고령화와 기독교에 대한 관심 저하를 방치한 결과로 한국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서구교회의 쇠퇴 공식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복음적인 부흥 모델을 연구하고 선교 전략 또한 다각화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수용자의 진정한 참회와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인 시커모어 트리 프로젝트의 국내 첫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최근 교도소 강당에서 국제교도협회 한국본부와 함께 한 달간 총 8회에 걸쳐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용서의 가치를 교육한 수용자들의 수료 소감을 나눴습니다. 이번 수료식에는 범죄 피해 경험을 가진 대리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수용자들을 격려했으며 8명의 수료생들은 사과와 회복의 다짐을 담아 직접 제작한 타일아트 작품을 전달하며 진정한 화해의 뜻을 다졌습니다. 또한 교도소 측은 이에 앞서 지역 주민자치회 봉사자 23명과 함께 수용자들과 직원들을 위한 520인분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연대도 다졌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법률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언론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정보를 유통할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번 개정법의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허위와 조작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권력층이 비판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며 법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언론사들이 스스로 비판 보도를 자제하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차단하거나 정치적 사안에서 신고 폭탄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처절한 망명 생활을 하던 다윗의 감사

다 시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영웅 다윗이 도망을 다니며 처참한 아둘람 동굴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수치심에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루실 구원의 대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위험과 괴로움의 정점에서도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자연스러운 욕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대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영혼을 쏟아놓으며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극심한 고통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저주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장 깊이 있게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사방이 가로막힌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상한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낙심이 깊어질 때 나의 감정을 묵상하는 헛수고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찢겨진 상처를 흔적 없이 싸매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묵묵히 기다리고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한결같이 선하시고 슬픔의 재를 대신하여 기쁨의 화관을 씌우시고 근심의 옷을 벗기사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더욱 정금같이 빚어져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들입니다.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 상한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교통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조현주라고 합니다. 출석하는 교회는 서울 양천구 그 대한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담임 목사님은 윤영민 목사님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오랫동안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쳤다가 이번에 이제 이직을 하게 됐어요.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전파선교사 조현주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먼저 교회 소개와 담임 목사님 자랑 들어보시죠.
0: 네, 저희 교회는 일단 본질을 붙잡고 일어나는 교회고요. 그리고 늘 그 진짜 하나님의

0: 말씀을 전하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그 목사님의 진정성 있는 설교가 늘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그 쉽고 마음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그런 설교 말씀에 매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1: 인생에는 풍파가 있죠. 조현주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풍파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0: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정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풍파 속에서 하나님밖에 생각 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 그거를 이렇게 내 입술에서 간증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40살 넘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셔야 되는구나를 느끼고 있어요.
1: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0: 오직 예수 너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저희가 찬양 속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고 찬양을 하는데 내가 그냥 입술로만 찬양했던 것이 정말 현실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아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그랬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그런 선명한 음성은 제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너 나 하나만으로 만족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다른 것들 다 사라졌을 때 너가 정말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는지 그거를 확실히 주셔서 오직 예수 그거를 계속 읊조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형제간에 좀 나누면서 정말 정말 한 시간이 1년, 2년, 3년 흐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됐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1: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조현주 집사님, 극동방송은 어떻게 알고 또 듣게 되셨을까요?
0: 시댁에 이제 어머니께서 극동방송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거 내가 듣고 있는 건데 너무 좋더라. 저희 시댁도 어머니께서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시는 또 권사님이시고 늘 믿음의 신앙의 또 선배님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아 그래요 하고 그냥 넘겼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를 결혼 전부터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 넘겼었어요. 그리고 저희 차 안에 주파수가 늘 극동방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그냥 아이가 어느 순간 한 이제 말할 때쯤에 이제 뭐 한 4살, 5살 그때쯤부터 극동방송을 제가 그냥 아침마다 틀어줬는데 아이도 아침마다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극동방송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시댁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극동방송을 틀어주셨던 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1: 애청자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기까지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조현주 집사님은 어떤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0: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이랑 같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저도 똑같이 이렇게 스며든 것 같아요. 극동방송 이렇게 해서 나오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너무 좋고 찬양 속에 은혜를 받고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 내가 북한 선교나 이런 부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 내가 굉장히 기도의 지경이 좋았었구나. 정말 내 이웃을 생각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내 이웃이 정말 그냥 가족 정도 친척 정도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도 작정하지 못하다가 계속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분들도 아 내가 복음을 그냥 받는 게 어느 순간 마음에서 굉장히 조금 눌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전파 선교사를 먼저 결단하고 먼저 시작하자는 얘기를 남편한테 했고 남편이 너무 좋아했죠. 흔쾌히 그러자고. 그래서 다시 아버님 이름으로 한 구자 또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0: 있는 모습으로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생각지도 못하게 폐 쪽이 아파서 입원하고, 또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회사에 또 다시 복직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이른 출근이 힘들 텐데 늘 가족을 위해서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주일마다 찬양팀을 섬기는데 2부, 3부 어쩔 때는 또 오후 찬양까지, 오히려 내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늘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존경하고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만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또 신실하게 하나님 사랑 전하면서 우리 이웃 사랑하면서 살자.
1: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렇게 눈물 머금은 목소리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조현주 집사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0: 먼저 기도 제목이 저희 지금 74세인 저희 시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또 예수님 전해야겠다. 아들한테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손주를 통해서, 할아버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꼴로 시댁을 가는데 저도 하지만 또 손주도 늘 편지를 써요. 할아버지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하면서, 아버님께서 딱 아직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누구보다도 좋아하시는 건 저희 시어머니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저희 시아버지도 그냥 흐뭇하게 이제 좀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 마음이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에스겔 36장인가로 기억하는데 그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바라고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조현주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조 집사님의 간증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의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향민입니다.
1: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한 사람이 자신의 축하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떠올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제 옆집에 살던 부인이셨는데 그분은 늘 피아노를 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가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고 그 부인은 찬송으로 아픔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이후로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며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찬송은 제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었고 제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 감사와 감격이 샘솟는 것 같아요.
1: 사실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의 찬양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사실 올해 늦장마가 왔다.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집을 덮쳤다. 사실 베네수엘라에는 지금 갑자기 지진이 와가지고 네. 많은 사람이 생명 아직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할 때 뭐가 위로를 위로해 주실 건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찬상이 가장 위로가 될 거예요. 또 생각지 않았던 전염병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고 있는 사람. 사실 찬송을 부를 때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 같은데 나도 어떤 때는 뭐 그냥 울적하고 그럴 때 찬송가를 부르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그동안에 은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은 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생각하면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0: 아멘.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시간,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하면 라디오뿐 아니라 여러 절기별 음악회를 하던데요. 가을 음악회, 부활절 콘서트 등 많은 음악회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몇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3 부활절 클래식 음악회 실황 중에서 테너 구균종, 바리톤 한명원이 부른 주님께 영광, 그리고 2020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실황 중에서 모슬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십자가 군병들아 연주곡, 이어서 2025 극동방송 신년음악회 공연 음원 중 김주택, 최정원, 림팍이 부른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은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목사님, 기억에 남는 전파선교사님과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2: 오늘 아침에 내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1: 네.
2: 캐나다에서 부부가 극동방송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고 캐나다 돈으로 헌금 $120를 보내왔어요.
1: 예.
2: 그래서 내가 편지 답장을 하고 너무 뜻밖이고 서프라이즈다. 참 두 내외가 캐나다에 사시면서 찬성으로 말씀으로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그래서 야, 참 귀한 분들이라구나. 이따금씩 미국에서도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전화로
1: 네.
2: 앱을 깔아가지고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야 극동방송 거기서도 듣고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1: 네.
2: 물론 한국은 물론이고 그래서 아 우리들은 참 복음방송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먼 데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찬양과 말씀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1: 네.
2: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해외에서 누가 듣는다고 생각해 봤어요?
1: 전에 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들릴 때마다 참 감동을 하게 되는데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2: 그러니까 헌금 $120를 보낸 거예요. 캐나다 돈으로. 참 감사하죠. 그런 사람들.
1: 맞습니다.
2: 듣고 그냥 감사 편지라도 보내면 고마운데 거기다가 돈까지 보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막 캐나다 이름으로 세업이야. 뭐 그렇게 해서 보냈더라고. 남편 이름도 영어 이름이 있는데 앞으로 캐나다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1: 네, 참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저희도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목사님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 안에 실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은 구해도 사랑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들으면 희망을 샘솟듯이 받습니다. 이웃 북한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늘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들으면은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신날 거예요.
1: 맞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 첫 주로 함께했는데요. 앞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실 청취자 여러분께 목사님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1: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청취자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또 좋은 휴가 때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0: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해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는 우리나라 선교 초기 우리말 찬송이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아가던 시기부터 불려온 찬송입니다. 1890년대 감리교 찬송가 찬미가에는 우리제 맡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고 1908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펴낸 찬송가에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단지 오래된 찬송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우리말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던 초기부터 성도들의 기도 속에 머물러 온 신앙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게도 이 찬송은 참 익숙합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에는 가사에 담긴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한 채 밝고 힘차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 좋은 친구인지 라는 구절을 부르며 옆에 있는 친구 얼굴을 슬쩍 보고 웃었던 기억도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좋은 친구처럼 느껴졌고 선율도 쉬워서 자연스럽게 외워서 즐겨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배 찬송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이 찬송을 다시 마주하게 되니 그 밝고 쉬운 선율 아래 전혀 다른 깊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죄의 짐, 걱정과 근심, 시험과 괴로움, 세상 친구의 멸시와 조롱, 어린 시절 신나게 불렀던 그 찬송 안에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작사자 조셉 스크라이븐의 실제 삶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한계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계 상황이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절벽 같은 순간을 말합니다. 스크라이브는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를 잃었고 정든

0: 고향을 떠났으며 새롭게 만난 사랑하는 이를 또 잃었습니다. 심지어 병든 어머니 곁에도 바로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한계 상황에서 원망이 아닌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애써 설명하지 않고 그 고통을 친구 대신 예수님께로 가져간 것입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쉬우니 어찌하냐 아뢰까? 스크라이브에게 예수님은 멀리 계신 추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가장 외로운 자리까지 함께 내려오시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우주는 고난을 설명해주는 노래가 아니라 그 고난을 친구 대신 예수님께 가져가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깊이 남는 이유는 가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작곡가 찰스 컨버스의 음악 선택이 이 고백을 더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컨버스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음악을 공부한 굉장한 음악적 식견을 가진 작곡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에는 그의 기교를 앞세우기보다 스크라이븐의 고백이 먼저 들리도록 음악을 절제했습니다. 그는 이 선택에서 음악적 케노시스, 곧 자기 비움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장식과 어려운 선율들을 덜어내고 고통 속의 사람들도 곧바로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조 있는 기도로 만든 것입니다. 그 비움은 화성과 형식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 찬송은 1도 도미솔, 4도 도팔라, 5도 솔시레, 이런 아주 쉬운 화음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처음 선율이 반복되었다가 중간에 다른 선율을 다시 거쳐 돌아오는 AABA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한 번 들으면 기억되고 두 번 부르면 입술에 붙고 여러 번 부르면 어느새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스크라이븐의 한계 상황은 가사 안에서 기도가 되었고 컨버스의 음악적 케노시스는 그 기도를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선율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고난의 언어와 절제된 음악이 만나 한 사람의 고백이 온 교회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이 찬송은 한계 상황에서 친구 대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자신을 드러내는 화려함보다 고통받는 이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절제된 선율을 택한 자기 비움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 부분에서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염려를 함께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뢰까? 라고 쓰실 때에는 주님 앞에 숨기고 있던 나의 약함을 조용히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펜 끝에 염려를 싣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며 친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긴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때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수탉 두 마리가 한 마리의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둘은 한참을 싸웠고 마침내 승패가 결정되었지요. 싸움에 진 수탉은 깊은 상처를 입고 나무 덤불 속으로 도망치고 말았는데요. 싸움에서 승리한 수탉은 승리에 도취돼서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 마음껏 큰 소리를 지르며 자랑했습니다. 꽃기어, 이제 저 암탉은 내 것이야. 그 순간 그 소리를 들은 독수리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날아와서 눈 깜짝할 사이에 담장 위에 수탉을 낚아채갔다고요. 결국 싸움에서 패한 수탉이 덤불에서 나와 그 암탉을 차지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성경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레바논 백향목 아시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크고 가지도 굵고 길게 잘 뻗은 아름다운 나무인데요. 그 어떤 나무보다 빼어났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의 시기 질투도 받지만 이 나무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셨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항상 겸손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수배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잡으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나마 피할 곳으로 여겼던 자기 친족의 땅에 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족은 오히려 사울의 스파이가 되어 그를 사울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다윗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의 무죄를 드러내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간구는 간절했고 그는 2절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묻고 행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답은 다른 곳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만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긍휼을 베푸시며 자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고

느끼라.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시고요. 힘차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외화보리의 진실. 델렌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저희가 보통 이 회사원끼리 만났을 때는 너무 피곤해 보이거나 좀 힘들어 보일 때, 아니면 좀 이렇게 건강 소식을 들었을 때, 아 그래도 무엇보다 건강부터 챙기고 해야지라는.
1: 그러니까요. 말을...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0: 그렇죠. 일도 일이지만 건강부터.
1: 네.
0: 라는 말이 사실 만연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얼마 전에 이것도 참 저희가 우려하던 반대,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건강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폐결핵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1: 네, 이게 잇따라 나왔다.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 한 사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기 저기 몇 군데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건데,
0: 네.
1: 이게 여기저기서 잇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게 체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잘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관리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좀 진상을 얘기를 해보자면, 올해 초부터 4월 말까지 약 3만 5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들은 주로 랴오닝성, 지린성 일대의 의류 가공 공장, 식품 공장, 혹은 이제 수산물 가공 공장 등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만 5천 명 정말 많은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들 가운데 일부가 중국 입국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발열 혹은 기침 증상을 보였고요.
0: 네.
1: 그래서 이게 뭔 문제냐라고 해서 현지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출국 전 북한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다라고 이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중국 측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이게 사전 예방도 사실 부진했던 거고,
1: 네.
0: 이거를 초기에 발견하는 것도 사실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주로 파견됐던 이 인근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건가요?
1: 네.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성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 파견 노동자 3명이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들은 모두 신규 파견 인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북한에서 그러니까 갓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에 들어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을 보였고 이후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공장에서도 긴급 검사 과정. 그러니까 저기 문제가 터지니까 다른 네. 공장에서도 야, 다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5명.

0: 중에 폐결핵 환자가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검사 결과 나온 직후 다른 노동자들과 격리됐고요.
1: 네.
0: 수일 안에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의 우연한 사례라기보다는 여러 작업장에서 갑자기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한 감염병 사건이 아니라 북한의 보건 의료 문제로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폐결핵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후진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잘 관리되지 않는다.
1: 네.
0: 영양이 부족하다.
1: 네.
0: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약품을 제때 쓰지 않는다. 요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출국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중국 현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활동성 폐결핵은 일반적으로 흉부 엑스레이나 객담 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약간 정밀 검사가 필요한 거죠.
1: 네.
0: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검사가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건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어떻게 보면 또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이게 폐결핵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심각하게 무게 있게 다루는데
0: 네.
1: 북녘의 주민분들이 방송을 들을 때는 이 폐결핵에 대해서 다소 저희가 알고 있는 바와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0: 네.
1: 어떤 질병이고 왜 위험한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0: 네. 그러니까 결핵이긴 한데 폐결핵이잖아요. 결핵군이 폐에 감염돼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기침이나 발열, 식은땀, 체중 감소, 피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1: 네.
0: 이 대목이 중요한 건데 치료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염병입니다. 특히 공기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폐결핵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집단 생활하는 환경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1: 네.
0: 북한 노동자는 대개로 기숙사에서
1: 그러니까요.
0: 단체로 생활하잖아요. 공장에서도 밀집된 공간에서 일합니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동료 노동자들에게도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요걸 넘어서서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 공장들이 긴장했다라고 할 수 있죠.
1: 이게 초기에는 또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나중에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치료하기가 참 어려운 폐결핵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중국 현지 공장에서는 그러면 잇따라 이렇게 폐결핵 환자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나요?
0: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장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중국의 그런 사람에까지 결핵이 뭐 전파되거나 전염된다면
1: 네.
0: 그 노동자는 북한 그러니까 중국의 가정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가정에서도 그 폐결핵이 만약에 전파가 되고 전염이 된다면 이 중국의 그런 지방이 그 지역이 엄청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1: 네.
0: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른 공장들까지 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고요. 중국의 관리자나 직원들도 마스크를 쓰고 공장에 들어가는 등 감염 가능성에 대비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중국 현지 기업체들도 북한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믿지 못하겠다. 이거는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인 거잖아요.
1: 네.
0: 또 하나는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 파견되기 전에 이게 충분한 의료검진과 치료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 계속 완벽한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이 있다라고 북한 당국은 선전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취약한 보건 의료 체제인 거고 이게 국경을 넘어서 다른 사회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이곳에 온 탈북민 분들을 보면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 검진을 다 시켜주잖아요.
0: 네.
1: 그때 많이 나오는 게 또 폐결핵이라고도 들었어요.
0: 맞아요. 자기가 폐결핵이 있는지도 모르고
1: 네.
0: 여기 와서 진단을
1: 맞아요.
0: 제대로 받아본 거죠.
1: 처음으로.
0: 그렇죠. 처음으로. 그리고 약간 치과 계열, 예, 여기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죠.
1: 그쵸.
0: 진단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1: 그냥
0: 아무것도
1: 빼고.
0: 안 하는 거죠. 그 약간 벤치라고 해야 되나요?
1: 아.
0: 그 공구로 막 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서
1: 네.
0: 이 문제가 참 이 완벽한 그 사회주의의 보건의료 체제인지.

0: 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1: 네, 참 이렇게 외화벌이라는 큰 틀 가운데 주민들의 건강보다 이 돈, 내가 무언가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 더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게 앞선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이게 그냥 인간이 아니라 도구의 하나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점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노동력 송출 자체가 체제의 외화 확보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포기하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외화벌이 필요가 주민 건강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충분한 검진과 치료 없이 노동자를 서둘러 파견했다면 이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혹은 체제가 오히려 노동자를 그냥 외화벌이 도구로 취급한 것입니다.
1: 네.
0: 열악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게 이 문제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 네, 이렇게 오래 들어서 북한 노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거 중국에 들어갔잖아요.
0: 네.
1: 저희가 주목해야 될 사안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중국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았는데
1: 네.
0: 이 문제가 이제 그 열악한 뭐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든지 그게 이제 중국의 인민들의 건강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나중에 중국이나 북한이 좀 인민들의 이제 원성 혹은 불만
1: 네.
0: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지지 아니 그 지적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0: 계속적으로 중국에 입국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만 5천 명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1: 그쵸.
0: 그 이후로도 이제는 계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보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노동자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뭐 건강 검진, 감염병 관리, 숙소 환경, 노동 조건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1: 네.
0: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 건강은 물론 현재 작업장 전체 혹은 지역 전체 이 보건 안전도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그러면 대체 북한 보건의료체제에서 가장 큰 취약점을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0: 제대로 진단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진단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어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은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결핵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정말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1: 네.
0: 약이 있습니다. 그 약만 어떻게 먹으면 돼요. 그 꼬박꼬박 제때제때. 그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게 해결이 금방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은 그런 의료진이나 약품이 필요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치료의 지속성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핵치료는 일정 기간 꾸준히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약품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환자가 생계를 위해 치료를 준다면 병이 악화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어떻게 보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남을 나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번에 좀 더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1: 그럼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0: 네, 이제 단순히 중국 공장의 감염병 관리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죠.
1: 네.
0: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 감염권 관리 문제. 혹은 이제 주민의 건강권 문제까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해외 파견 노동자는 자유로운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 통제, 그 감시 속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발생해도 스스로 내가 이 문제다.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소리를 스스로 내기 어렵습니다.
1: 네.
0: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 노동자 파견 실태와 함께 이게 건강검진, 치료 접근성,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게 국가가 보장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여부까지 함께 두루두루 살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인도주의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재 이행과는 별개로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이런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리고 제대로 정말 진단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아닌지를 네. 그것까지 진단하는 게 북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

0: 이렇게 만들어 도와주는 우리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우리가 꼭 새기고 같이 주목하면서 기도해야 될 메시지가 어떤 건가요?
0: 북한에서는 그래도 복원혁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아직은 정말 취약한 부분이 많겠구나.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이 계속적으로 위협받고 있겠구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출국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노동자들이 중국 현지에서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거는 북한 내부의 진단 혹은 관리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1: 네.
0: 또 하나의 메시지는 북한 주민들이 외화벌이 혹은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과정에서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권까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금 차치만 볼 게 아니라 그들의 몸과 정신 건강 이 문제까지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참 이렇게 북한 주민분들의 남과 북 가운데 영역 간의 강건함 위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 함께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델리앤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제가 방송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떨어진대요. 발이 안 떨어진대. 그리고 또 어떤 계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누군가 자신을 교회로 데리고 가줬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거절당할 거라는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방송에서 교회 쉬고 있는 분들, 우리가 방학이라고 이제 문자 보내라고 말씀을 드리면 꼭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 연결이 안 돼가지고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제가 가끔 봤습니다. 자신을 잡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하고 전하고 또 전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한 영혼 만나길 소망하면서 여러분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단 가는 겁니다. 일단 가요. 가서 제자 삼으라. 최명자 첫 곡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샵 1069번 50번의 유료 문자로 받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최명자 첫 곡이었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시원하게 시원하게. 아, 오늘 또 어떤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69 전국 어디서나 이 3시 시간대는 서울국동방송 수신 문자 샵 1069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 무료 어플 메시지로 보낼 수 있겠습니다. 퇴근하면서 전주에서 출석하셨고 인천 남동구에서도 2320번님 남편과 전파 선교사신 우리 1076번님 인천 부평에 계시죠? 예전에 3년 방학이셨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우리 1076번님 오래간만에 듣는다고요. 올해 5169번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8532번님 제가 그랬어요. 계기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저를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극동방송 새끼라가 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끼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많길 기도한다고 울산에서 우리 8532번님 새끼라를 듣다가 스스로 계약하신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해요. 혹시 이번 주에 저하고 전화통화가 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극동방송 듣고 스스로 계약하신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 교회 갔는데 교회 갔다라는 얘기를 못했다? 이런 분들 특별히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 계기로 내가 갔습니다 하는 분들 있으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저하고 전화통화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많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 다음 주에 그 다다음 주에 계속 교회 갔어요라는 문자는 거기에 비례하면 아직은 다는 있지 않아요. 보니까 아직 전해주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 갔어도 꼭 좀 계약하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보니까는 햇빛이 있는 데가 있고 비 오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자, 전국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어떤 날씨 가운데 듣고 계시는지 대구에서 7556번님 듣고 계시네요. 또 잠깐만 아까 어떤 분이 아, 날씨가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힘들다. 아 근데 오프닝 말씀 듣고 찬양 또 신청하셨습니다. 7406번님 그래요. 자, 차 계기판 온도가 36도를 가리킨다. 아, 아주 뜨겁다고 지금. 그래서 갑자기 저 이 찬양이 막 떠오르는데 예? 뜨겁지만 이게 지금 성령님으로 뜨거워야 되는데 이거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 7929번으로 사연 줘서 고마워요. 친구하고 밥 먹다가 지금 사연을 줬어요. 와, 친구가 입맛 없어서 깨작깨작 먹다가 오프닝 듣다가 갑자기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고. 왜 그러지? 예. 아, 떡볶이 집이구나. 우리 고등학생이 이렇게 친구하고 같이 학교 끝나고 새끼라를 들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우리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이곡 신청한 곡 나

일어나 거르리.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찬양 듣고 싶고 부르고 싶은 찬양, 복음성가도 좋고요, 찬송가도 좋고, 신청곡 보내주시고 어플 메시지로도 제가 받겠습니다. 포항에서 실내 덥지만 오늘 최고 온도 35도 가르쳤다고 2667번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3개월 쉬다가 4월 부활절부터 새 교회를 스스로 알아보고 다니고 있는 중 3517번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소 성함 한번 보내주시면 축하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울산도 뜨겁군요. 4115번님 9개월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가 소망이요. 찬양하시죠.

자, 어노인팅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함께 나눴습니다. 아이와 함께 다윗 영화 보러 가는 길이라고 0539번님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오시고요. 포항 폭염주의보 6466번님 무더운 날씨 새끼라로 힘내고 계신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도 뜨겁다고요. 아침에 친구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제 집에 왔다고 2512번님도 오셨습니다. 하교길에 듣고 계시는 5896번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신청하신 4933번님 고맙습니다.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2분입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 함께하고 계시는데 천안에서도 아 더워요 더워. 그렇지만 찬양으로 새 힘이 솟아납니다. 8413번님 서울 우이동 비가 오락가락해요. 여름 성경학교를 떠올리고 계시는군요. 2959번님 그렇죠. 이제 7월이니까 본격적인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떠오르죠. 7359번님의 신청곡 나의 피난처 예수였습니다. 마산에서 더위에도 주일이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케이크 주문하러 가신다고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하고 129번님도 오셨어요. 어우, 잠시 후 4시에 아버지가 디스크 수술을 받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1667번님 예.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 하나님께서 잘 만져주셔서 수술 잘 끝나길 기도합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녹화하셨다고. 여름 성경학교 시작됐군요. 2027번님 자주 오십시오. 자주 오세요. 혹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안 나가다가 지금 시작한 분, 방학 끝낸 분 한번 알려주십시오. 청주 비 그치니까 이제 아 너무 덥다고. 2042번님 그러니까요. 또 그때 또 비 그치면 또 덥지만 또 화창한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경남 사천 병원에 입원한 딸 대신해서 새 손주 육아하러 왔는데 마트 가시면서 또 듣고 계시고 은혜 넘치는 새끼라. 우리 5277번님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딸을 대신해서. 6834번님 목요일에 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맡기고 어제 찾아왔는데 늘 듣던 극동방송 채널이 초기화가 돼가지고 없어졌다고요. 다시 잘 맞춰보세요. 다시 돌리다가 불교 방송이 나왔다고요? 그러다가 다시 나오니까는 제 목소리 듣고 너무 반가워하셨다고 고맙습니다.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 우리 6834번님 잘 오셨어요. 금요 기도회 있는 날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행복하다고 서울 양천구에서 0113번님도 오셨어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기와 함께 아이와 함께 다윗 영화 보러 간다고 하면서 이찬양 신청하셨거든요. 예. 윤영주 장로님이 이 곡 애들 위해서 작사 작곡하셨다고 그때 저 한번 인터뷰할 때 말씀하시던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

0: 윤영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는 찬양. 이런 찬양은 다시 한번 지금 여름 수련회 때도 여름 성경학교도 다시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네요. 울산 셀렙해드리고 왔는데 진짜 폭염 더위 먹지 마세요. 이번 주 성경학교에도 하나님 만나는 아이들 많기를 기도한다고 424번이 고맙습니다. 여기 대구 엄청 더워요. 산들 부는 나무 그늘 밑에 얼마나 시원할까 생각해봅니다. 하고 2359번님 우리 극동방송으로 마음이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논산 하고 9915번님도 이렇게 오셨어요.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도 요청이 한 우리 여성 사장님께서 남성 사장님을 전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분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지금 제가 알아놨거든요. 우리 김송현님, 김송현님에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신호 갑니다. 김송현님께 전화하고 있어요. 일반 전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김송현님 되시죠?
1: 예, 예, 예.
0: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우리 고맙습니다. 김은영 사장님이 전화할 거라고 얘기하셨죠?
1: 예, 예, 예.
0: 지금 일하시다가 잠깐 전화 받으신 거예요?
1: 아, 예,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자, 전화기 좀 가까이 오시고요.
1: 아, 예.
0: 스피커폰 말고 이렇게 직접 받으시면 좋겠어요? 가까이.
1: 아, 예, 예.
0: 네네.
1: 그렇습니다.
0: 자, 계시는 곳이 광주 맞죠? 광주.
1: 예, 광주 북구.
0: 광주 북구. 극동방송 예, 예. 아세요?
1: 예, 들어봤습니다.
0: 들어봤어요?
1: 예, 예.
0: 어떻게 들어봤어요?
1: 뭐,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0: 맞아요. 기독교 방송. 네. 들어봤군요. 예, 예. 우리 김은영 예. 사장님 옆에 있다 같이 들어봤나 봐요.

0: 거길 제가 자주 놀러 갑니다. 저하고 같이 부동산을 해서.
1: 아.
0: 한 50m 떨어져 있거든요.
1: 네네.
0: 여기 전남대학교 정문 앞쪽인데.
1: 예예.
0: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그 거기는 아주 독실한 교회를 잘 다니고
1: 네네.
0: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해 잘 모르고
1: 네네.
0: 아니도 안 하고 그런 이제 사람인데
1: 네네.
0: 자주 뭐 얘기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하다 보니까
1: 예.
0: 이런 그 기도에 이런 그 뭐 힘이 예매되어 있다고 그래서
1: 예예.
0: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1: 그렇죠. 에너지가 있죠. 힘이 있습니다. 네네.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게 네. 가면은 그 사무실 가면은 틀어져 있어가지고 몇 번 들으셨군요.
0: 예, 네, 아니 저는 들은 적은 없고 이제 대화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1: 아니 그 방송.
0: 예, 네, 방송 예, 네, 방송을 듣지는 못했어요.
1: 아 제가. 그래요.
0: 예. 네.
1: 네. 혹시 그럼 교회 다녀보셨어요 옛날에?
0: 교회는 이제 누구가 가자고 그래서
1: 네.
0: 제가 나중 남편이 이제 처갓집인데.
1: 네.
0: 거기 이제 이숙 이모가 이제 하도 거기 안 가면 이제 그냥 못 살게 해요. 그래갖고 한 번씩 가보긴
1: 못 살게 안 가면.
0: 예. 네. 네. 네.
1: 그래서 네. 한번 갔어요.
0: 한두 번 가봤는데 저는 이제
1: 네.
0: 별로 그 기독교 쪽으로 좀 그렇게 좀 마음이 잘 안 갔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1: 그럼 어디 쪽으로 좀 마음이 가세요? 다른데 뭐 가.
0: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저는 이제 실은 장남이고 장손이고 그래가지고.
1: 네네.
0: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그, 저, 유교 쪽 그쪽이라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저, 뭐냐, 저, 제사 모시고, 조상님들.
1: 네네.
0: 제재 모시고, 막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는 제가.
1: 집안 전체가 좀 기독교 분위기가 아니었군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뭐 경험이 없구나, 그쪽에.
0: 네, 경험도 없고 잘 모르고. 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1: 네네네.
0: 자꾸 제 사무실 와도 뭐 그런 설명하시는 분도 계신데
1: 네네.
0: 잘 이해도 안 가고 성경책이 좀 어렵더라고요.
1: 좀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셨나 봐요 성경책을.
0: 제가 지금 그 여기 유튜브에 보면은 그
1: 예.
0: 성경책 이것은 그 KBS 아나운서 그 김재훈 아나운서님 계셔요.
1: 예, 맞아요. 예, 알고 네, 있어요.
0: 프린턴 하신 분이 그분이 이제 통독을 해 주시는 것이 있어서
1: 네.
0: 요즘에 이제 그걸 한번 듣고 있는데
1: 오.
0: 에레미야 30장까지 들었는데 지금 솔직히서 무슨 얘기 무슨 모르겠는데.
1: 아, 그래도 그 시도를 하셨구나. 어떻게?
0: 예,
1: 창세기부터 쭉 들었어요?
0: 네, 창세기부터 지금 에레미야 30장까지 들었는데
1: 네.
0: 아따, 너무 어렵고.
1: 아따, 지금 에레미야 어려운데 왔네. 아, 에레미야.
0: 네, 네. 내용도 많고 그래서.
1: 그러니까.
0: 아이고, 이거 진짜 힘든 뭐구만요.
1: 우리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 네. 쉽게 가자고요. 우리 쉽게 한번 가봅시다. 예. 근데 지금 네. 알고 싶은 잘 모른다고 했는데 알고 싶은 네. 마음이 있구나. 일단은 네. 우리 쉽게 선물부터 가자고요. 선물. 제가 지금 사실은 방송 중에
0: 예.
1: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0: 예예.
1: 방송 중에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방송에 예. 딱 전화 연결이 되면은 선물을 드려요.
0: 아,
1: 선물.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예. 선물 한번 골라보십시오. 쉽죠? 응? 쉽잖아요. 예예. 고르는 거.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술에서 커피, 견과네에서 메이플라르 견과,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0: 너무 많해가지고
1: 아 쉬우려고 했는데 더 어렵네. 아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쉽게 그래도 딱 머리에 아 나 이거 좋겠다 한번 골라보세요. 선물.
0: 뭐 아까 유산균 뭐 나.
1: 유산균. 유산균으로 네. 드릴까요?
0: 예, 네, 한 가지인가요? 한 가지만 주신가요?
1: 한 가지 더 드릴까요? 그러면 하나 더. 예. 오케이.
0: 얘기 엄마 하고.
1: 예.
0: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1: 한 가지 더. 애기 엄마 뭐 좋아할까요?
0: 애기 엄마요? 뭐 김치 세트.
1: 김치 세트, 오케이.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유산균과 김치 세트. 예.
0: 우리 김은영 사장님 하나 주십시오.
1: 김은영 사장님 요청하신 네. 분, 그쵸. 그럼요. 네. 그분 드려야지. 그분 때문에 선물 받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뭐 갖고 싶으신지.

0: 자, 우리 김은영 사장님.
1: 아, 예, 아니요.
0: 우리 김은영 사장님은 뭘 드릴까요? 선물?
1: 아, 저는 괜찮아요.
0: 아, 빨리 우리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자, 빨리 얘기해 주세요.
1: 아, 그래요. 그냥 그럼 혹시 저기 예. 다과 있나요? 다과?
0: 다과?
1: 네.
0: 견과?
1: 네, 견과.
0: 아, 견과 드릴게요. 견과. 자, 네, 김성현 네. 김성현 님.
2: 예, 예.
0: 이게 사실은 지금 생방송인데 옆에 지금 김은영 사장님 듣고 있었어요.
2: 아, 예, 그렇죠.
0: 라디오로 지금 전국으로 지금 방송되고 있는 거거든요.
2: 아, 아 예, 예, 예.
0: 라디오로 되고 있는데 우리 김은영 사장님이 김송현님 사연을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이 방송국으로 그 당첨이 돼서 제가 전화를 방송 중에 한 거예요.
2: 아, 예, 감사합니다.
0: 그 사연의 내용이 뭔지 우리 김은영 예. 사장님한테 직접 들으면 되거든요. 자, 아, 예. 우리 김은영님.
1: 네.
0: 자, 우리 김송현 사장님께. 자,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십시오. 짧고 굵게 한번 지금 한번 하세요.
1: 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김성현 사장님 자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인해가지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항상 기도를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인생을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걸 우리 김성현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 김성현님한테 들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지금 사는 건 조금 힘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함께 천국 가는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동행자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김성현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힘내시고 최전수님 힘내시고 화이팅이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김성현님.
2: 예, 예.
0: 우리 김은영 사장님 얘기 들으니까는 어떠세요? 마음이? 예?
2: 눈물 나네요.
0: 눈물 나죠.
2: 예.
0: 그리고 어렵지도 않잖아요. 금방 예. 김은영님 얘기 예. 쉽게 얘기 잘하셨잖아요.
2: 예.
0: 삶에서 어려운 일을 우리가 늘 있는데 그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또 말씀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믿으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이 삶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셔서 혼자만 이렇게 성경책을 듣는 것보다 교회 가셔서 목사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좀 어떻게 쉽게 이렇게 더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가셔서 한번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교회 가셔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회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짧은 기도가 있는데 저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2: 알겠습니다.
0: 저 따라서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이라는 얘기인데요. 구주로 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2: 아멘.
0: 잘하셨어요, 우리 김성현님. 제가 이렇게 두 분의 아까 대화를 좀 듣다 보니까 두 분 다 지금 막 울컥울컥 하시는.

0: 같은데 우리 김성현님이 네. 삶 가운데서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1: 네.
0: 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 주부터 한번 용기 내셔서 교회 가셔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금방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네. 예수님인지 한번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예.
0: 알겠죠?
1: 예.
0: 그래서 아까 이제 광주 북구에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김은영님 교회를 가셔도 좋고 저희가 집에 가까운 게 교회를 또 소개시켜도 좋고 그렇게 예.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예. 이번 주에 한번 용기 내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1: 예.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성경 말씀 듣는 거를 한번 쉽게 어떻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실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 예, 알겠습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예. 우리 김은영 사장님한테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1: 저게 이렇게 방송국, 국동방송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0: 네. 아유, 우리 김은영님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0: 이제 전화 끊고 우리 아까 가까운 데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 김소연 네. 사장님
1: 예예.
0: 잠깐만 지금 끊어진 것 같네요. 우리 김은영 김은영님 예. 끊어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또 방송 끝나고 나서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예예.
0: 혹시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찬양 아는 곡 있으세요?
1: 아 있습니다.
0: 어떤 곡이요?
1: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0: 어떤 곡?
1: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우리 저 한방 그 아주머니 아들 그 형님이
0: 네네.
1: 기독교 방송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하면서 그 기타를 잘 들으셨는데
0: 네네.
1: 그 형님이 지금도 했던 노래 기억하거든요.
0: 제목이 뭐예요?
1: 아 네 개 강
0: 아 네 개 강 같은
1: 등평화 예 예.
0: 오 야
1: 그 노래를 아주 잘
0: 참 좋았어요.
1: 엄청 잘하셨어요. 기타 다 키웠어요.
0: 그래요.
1: CCC 뭐 활동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0: 예. 네 개 강 같은 평화. 그러니까 네. 이게 평화가 얼마나 또 깊고 넓으면 강 같은 평화라고 하는데
1: 예,
0: 그
1: 예.
0: 근원이 아까 예. 아까 기도한 대로 예수님을 예. 마음에 모셨을 때 예수님을 모셨을 때 그 평화가 예. 올 수 있으니까 한번 예수님 한번 이번에 꼭 한번 잘 믿어보시고요. 자, 내게 강 예, 같은 예. 평화 이 찬양 제가 지금 틀고 있거든요.
1: 예, 예, 예.
0: 들어보시고 그리고 극동방송도 한번 이제 앞으로 좀 한번 들어보세요.
1: 예, 알겠습니다.
0: 네. 자, 우리 김성현님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아까 그 통화, 우리 김은영님 영원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 난다고 우리 8493번님도 오셨어요. 우리 두 분 축복한다고 4728번님 천국 꼭 같이 가요 김송현님 5613번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응원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두 살 셋째랑 셋째라를 듣고 계시는 0153번님 아유 고맙습니다. 8097번님 잘 오셨어요. 이맘때 수련회 생각나시면서 여름성경학교 우리 다음 세대 모두 파이팅 외쳐주셨습니다. 나의 참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것도 참 추억의 찬양인데 6473번님의 신청곡 보내면서 저 극동방송 새끼라 조연출 불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 구원에만 그치지 않고 온 피조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깨진 합창이 모아지고 찢어진 리듬이 회복되며 피조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노래로 합류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찬양은 성령의 은혜로 살아 움직이며 창조 때 주어진 찬양의 본능이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를 향한 애국편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마저도 영원한 합창에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목소리, 깨어진 삶마저도 십자가 안에서 회복시켜 영원한 찬양의 합창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았고 주님께 드릴 찬양을 가로채어 세상과 나 자신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회개할 때 십자가에서 찬양

0: 신앙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끊어진 찬양을 이어주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음과 허망한 노래를 벗어버리고 가정과 일터, 일상의 모든 순간에 오직 예수님만을 노래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울려 퍼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광은교회와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는 제6차 원데이 무료 성령 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광은교회입니다. 미자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나는 찬양과 코너학습, 에어바운스 물축제, 부흥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11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900-9741번, 010-7900-97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 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7-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소문난 전도왕

0: 이영희 집사님입니다.
1: 제가 이제 24살에 안양으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시부모님은 교육자시고 두 분은 너무 훌륭하고 좋으신데 남편이 이상했어요. 알코올 중독에 분노 조절도 안 되고 도박 중독에 너무너무 이 분노가 일어나면 술병으로 막 때리고 찌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하고 몸에 흉터도 많고 이렇게 힘든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신혼 때 남편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입이 뜨끔하면서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제 초제를 제 입에 부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도 죽는다고 했는데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5살 딸이 있는데 저를 정말 우리 딸 성인이 될 때까지 살려주시면 정말 예수 잘 믿을게요. 제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살려주셨다는 걸 제가 알고 빚진 자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족들이 많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 제가 교회 오시면 감사, 안 오시면 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제가 죽을 뻔한 그 지옥 같은 그런 생활에서 이렇게 또 주님을 만나다 보니 이 전도는 정말 너무 쉬운 거였어요. 제 인생 살아온 거, 그 힘든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전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우리 시부모님, 우리 남편, 왼수 같은 남편을 용서하고 전도를 했고요. 우리 시부모님 두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면 내가 부활하면 전도가 안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전도가 되더라고요. 주위에 들어보면 전도가 정말 부담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천국 가서 누구 때문에 내가 천국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싶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이영희 집사님이었습니다.

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는 사악한 사람들 위에서 통치하며 자기의 입김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는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두를 것이다. 그대의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그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가 온 백성의 구원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있는 곳은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셔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건너 모든 해변의 땅에서 살아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워 표시로 삼고 온 땅의 사방으로 흩어진 유다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그때의 에브라임의 질투심이 사라질 것이며 유다의 적개심도 끊어질 것이다. 그 둘은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쪽으로는 블레셋의 후방을 공격하고 그들이 함께 동방 사람들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정복하고 암몬 사람을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홍해에 마른 길을 내실 것이다. 유프라테스 강 위로 손을 휘저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강물을 마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강을 나누셔서 일곱 개울로 만드시니 누구나 신을 신고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시리아를 떠나 돌아올 길이 생길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께 예배하여라.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민족들 가운데 전하여라. 그의 위대하신 이름을 알려라. 여호와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하신 일을 온 세계에 전하여라.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치고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셨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에 관해 받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군사를 불러라. 손을 흔들어 바빌론 왕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어라. 내가 거룩히 구별한 나의 용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나의 진노를 쏟으라고 하였다. 그들은 내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산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어보아라. 많은 나라의 민족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많은 나라의 군사들을 불러 전투 준비를 하게 하신다. 이 군대는 먼 땅, 지평선 저 너머에서 온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진노를 무기로 삼아 온 땅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울어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밖의 재앙을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손은 두려움에 떨고 모든 인간의 마음은 겁에 질릴 것이다. 사람마다 겁에 질려 고통과 괴로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들이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고통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땅 위에 있는 죄인들을 멸망시키신다. 하늘의 별들이 그 빛을 바라지 못하고 해가 떠도 어둡고 달이 떠도 밝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악한 사람의 죄를 심판하겠다. 거만한 사람의 교만을 꺾고 폭력을 일삼는 사람의 거만을 낮추겠다. 사람을 찾기가 순금을 찾기보다 어려울 것이며 오빌의 좋은 금보다 사람의 수가 더 적을 것이다. 내가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놓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크게 노하시고 그 진노가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쫓기는 사슴처럼 도망칠 것이며 모든 사람이 없는 양떼같이 달아날 것이다. 각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 땅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사람마다 모두 창에 찔릴 것이요 붙잡힌 사람마다 칼에 죽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보는 앞에서 메어 쳐져 갈기갈기 찢겨지고 집에 있는 것은 모두 빼앗기고 아내들은 겁탈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내가 메대 군대를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겠다. 그들은 은혜도 관심이 없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젊은이들을 활로 쏘아 죽이고 갓난 아기들을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바빌론이 전에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여서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으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빌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히 사람이 살지 못하며 다시는 사람이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는 천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을 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들짐승들만 거기에 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엉이들이 가득할 것이다. 타조들이 거기에 살고 들염소들이 거기서 뛰놀 것이다. 그 성 안에서는 승냥이들이 울부짖고 화려했던 궁전 안에서는 늑대들이 짖어댈 것이다. 바벨론의 끝이 가까워 온다. 이제 바벨론의 때가 다 끝났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해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는 우리나라 선교 초기 우리말 찬송이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아가던 시기부터 불려온 찬송입니다. 1890년대 감리교 찬송가 찬미가에는 우리 죄 맡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고 1908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펴낸 찬송가에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단지 오래된 찬송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우리말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던 초기부터 성도들의 기도 속에 머물러온 신앙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게도 이 찬송은 참 익숙합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에는 가사에 담긴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한 채 밝고 힘차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 좋은 친구인지 라는 구절을 부르며 옆에 있는 친구 얼굴을 슬쩍 보고 웃었던 기억도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좋은 친구처럼 느껴졌고 선율도 쉬워서 자연스럽게 외워서 즐겨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배 찬송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이 찬송을 다시 마주하게 되니 그 밝고 쉬운 선율 아래 전혀 다른 깊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죄의 짐, 걱정과 근심, 시험과 괴로움, 세상 친구의 멸시와 조롱, 어린 시절 신나게 불렀던 그 찬송 안에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작사자 조셉 스크라이븐의 실제 삶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한계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계 상황이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절벽 같은 순간을 말합니다. 스크라이브는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를 잃었고 정든 고향을 떠났으며 새롭게 만난 사랑하는 이를 또 잃었습니다. 심지어 병든 어머니 곁에도 바로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한계 상황에서 원망이 아닌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애써 설명하지 않고 그 고통을 친구 대신 예수님께로 가져간 것입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쉬우니 어찌하냐 아뢰까. 스크라이브에게 예수님은 멀리 계신 추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가장 외로운 자리까지 함께 내려오시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는 고난을 설명해주는 노래가 아니라 그 고난을 친구 대신 예수님께 가져가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깊이 남는 이유는 가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작곡가 찰스 컨버스의 음악 선택이 이 고백을 더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컨버스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음악을 공부한 굉장한 음악적 식견을 가진 작곡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에는 그의 기교를 앞세우기보다 스크라이븐의 고백이 먼저 들리도록 음악을 절제했습니다. 그는 이 선택에서 음악적 케노시스, 곧 자기 비움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장식과 어려운 선율들을 덜어내고 고통 속의 사람들도 곧바로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조 있는 기도로 만든 것입니다. 그 비움은 화성과 형식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 찬송은 1도, 도, 미, 솔, 4도, 도, 파, 라, 5도, 솔시레 이런 아주 쉬운 화음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처음 선율이 반복되었다가 중간에 다른 선율을 다시 거쳐 돌아오는 AABA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한 번 들으면 기억되고 두 번 부르면 입술에 붙고 여러 번 부르면 어느새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스크라이븐의 한계 상황은 가사 안에서 기도가 되었고 컨버스의 음악적 케노시스는 그 기도를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선율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0: 고난의 언어와 절제된 음악이 만나 한 사람의 고백이 온 교회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이 찬송은 한계 상황에서 친구 대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자신을 드러내는 화려함보다 고통받는 이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절제된 선율을 택한 자기 비움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 부분에서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염려를 함께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뢰까 라고 쓰실 때에는 주님 앞에 숨기고 있던 나의 약함을 조용히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펜 끝에 염려를 싣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며 친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긴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직접 기가 막힌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20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완벽한 완전한 기도는 없어요. 탁월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잘 내용을 알고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는 두 파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세 가지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입니다. 앞부분에 세 가지, 또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 세 가지, 그건 이제 다음에 살펴보고. 기도의 출발, 그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다는 거죠.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뭘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나의 필요, 나의 문제, 나의 다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하나님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기도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그룹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분 자체죠, 그죠? 존재 자체. 그분의 속성, 인격, 명예, 권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아무리 높여도 높이고 높여도 부족하신 절대자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예, 그분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 예,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이름은 십계명에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가, 여호와를 하지 않아. 두려우신 그 이름을 죄인인 우리가 입으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여러분, 그 이름이 어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 가장 많이 있죠. 구별되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되신 분이다. 이런 무신론자들은 이 구별,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죠. 막 욕도 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습니까? 거룩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런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불꽃 떨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룩에 압도를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요. 이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압도를 당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훼손당하는 걸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잘못하면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거룩한 성전에서 함부로 행동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역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구약에 거룩한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즉사합니다. 거기도 여러분 신약에 즉사한 사람 또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초대교회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성령을 속인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이 거룩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단 한 번 자기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얘기하느냐, 거룩하신 분이고 이 거룩의 생명을 거시는 분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 이거를, 옛날에는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거룩의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너무도 신비롭고 아름다움이 결합된 경이로움이라고 그래요. 이 두려움을 동반한 존경심, 이게 우리의 가져야 될 태도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만한 자격이 우리 없어요. 그 자격이 주어진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진짜 생명을 걸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야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박수를 칩시다. 그런데 박수를 경하게 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박수를 친다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연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 자기 숭배의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쉽게 이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너무 산만해. 하나님에게 고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고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쪽으로.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언제나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대상을 내가 닮게 되는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게, 내가 섬기는 우상을 닮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모든 영역에 말도 행동도 생각도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변해져 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초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늘 득격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내 안의 욕망이 기도의 방향을 언제든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주기도의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그분 앞에 이름 앞에 얼마나 부들부들 떠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한 적은 없는가 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예배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을 존귀케 여기는 그 일이 기도의 첫 출발이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첫 출발은 예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적 주제입니다. 자, 앞에 세 가지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일성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죠.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성된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그 나라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아직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악이 범람하고 마귀가 활동하고 부조리한 삶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리는 일. 이제 완성된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성도들의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기근, 천재지변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베네수엘라에 일어난 이 지진도 엄청 끔찍. 오늘 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돕기 위해서 기리를 한 게 있는데요. 참혹하게 무너져 있어요.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재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들이 얼마나 무섭게 창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이 문명이 첨단화되면서 인간의 범죄 역시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조직이 세계적이에요. 마약이 세계적으로 지금 막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발전 속도가 초고속입니다. 문명의 발달로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문명의 발달이었어요. 그런데 문명의 발달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발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문명의 발달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문화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AI 역시 무엇보다도 윤리성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윤리성의 문제보다도 더 가속도로 발전시키는 일이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AI 역시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것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AI와 전쟁 무기와 연결시키면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를 갖게 되겠죠. 이런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스마트폰으로 인한 편리성만큼이나 유해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뇌의 구조가 바뀌고 뇌가 썩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걸 잡고 있으면 놓지를 못해요.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고 마약, 뭐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갈수록 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이전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미래는 어두워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오늘 주님이 기도의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통치입니다. 그분이 다스리, 그분이 왕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기도는 정치적 면이 있습니다. 불법과 불의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를 원하는 기도.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악의 치우쳇대가 많아요. 권력지향적이에요. 권력투쟁이에요. 힘이 약하면 피해자가 되고 힘을 가진 자는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고 힘을 가진 자들의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공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무수히 일어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세상의 제도, 조직, 시스템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위한 기도는 종말론적인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시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멈추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을 지킨다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 살다 갑니다.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우리의 홈, 진짜 홈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교회는 최종적인 목적지로 가기 위한 중간 정류장과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작은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곳입니다. 긴 여정에 낙오하지 않고
믿음의 순례길에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이 완성된 하나님의 도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출을 받은 백성들. 그러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이에요. 해 아래 새것 없어요. 역사는 진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죄인들일 뿐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인간의 노력이나 문명의 발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파라다이스, 공산주의 유토피아는 거짓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로는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천국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는 역사적 진보는 허무와 절망을 줄 뿐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류의 미래는 낙관적이기보다 비관적입니다. AI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모든 걸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희망을 두기에는 불길한 예언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소왕국의 주인으로 사는 걸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은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꿈꾸며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까지 확장되는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 기도가 응답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을 살고 있으나 문제는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한순간 하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우리의 모든 눈물과 탄식이 끝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절망이 끝이 나는 순간은 그 나라가 완성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오늘 현실에만 멈춰 있지 않고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가면 엄청납니다. 나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라는 이 기도가 나만이 아니고 우리라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도를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기도는 개인주의적인 기도를 경계합니다. 이기적 기도가 자리를 할 곳이 이 주기도원에는 없어요. 주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 공공성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선교적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열방, 온 민족,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망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상적인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장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크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될 대로 되라, 케세라, 세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체념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려면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입니다.
그토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내분이 막 생겨가지고 분란이 일어나 싸우는 교회들 안에도 여러분 서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막 야단이에요. 한쪽은 예수파, 한쪽은 그리스도파.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당해요. 때로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팔 비틀기 그래요. 하나님 이래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나 죽는 거 보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평소에도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은 소리들이 일어납니다. 왜 기도가 길어지죠? 내 안에서 요구하는 소리가 쉽게 잠재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설득을 당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그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온 인류의 죄를 쓸어 담은, 그래서 그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인 거죠. 끔찍한 일이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서. 다른 길은 없습니까? 내가 이 잔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이나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사투를 벌이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투예요. 전투. 마침내 주님 위대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여러분 기도는 내 원함이 죽어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 이전에 이미 죽으신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에 내 필요에만 급급하면 기도는 좁아져요. 기도가 좁아지면 내 기도에 내가 갇혀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집들이 있어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 어릴 때부터 갈고 닦은 고집, 자아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 그래서 요즘 한 두 살만 돼도요 막 그 자아가 생기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은 뭐예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고집 때문에 뺑뺑이를 40년 동안 도는 거예요. 그들은 목이 곱고 완악했습니다. 고집을 피울 데는 없었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은 선명했어요. 난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맞추기 위해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피워봐도 주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그는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에 별일이 다 일어났고요.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그 악재들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인생이 어디 꼬일대로 꼬인 인생이잖아요. 세월이 지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온 세상이 흉년이 들어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애굽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동생이 총리가 돼 있어요. 그야말로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여러분 요셉에게는 최고의 찬스죠. 내 인생을 그렇게 불행으로 몰아넣었던 이 형들, 내가 총대가 됐으니까 한번 본때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먼저 보내셨나요? 여러분, 이게 초점이 뭡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요셉은 자신의 당한 사건과 상황에 매몰되어 있지 않아요. 인생이 꼬이고 몇 번 꼬였는데도 그것으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GPS가 분명히 있었던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미로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에 그가 꾼 꿈은 그냥 개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이러면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별일이 다 일어나고 상황만 보면 형계증이 일어날 거, 가까이 들여다보면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단단히 내 인생이 고정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를 겪는다. 왜 이런 일이 우연인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닭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있는 양계장 바닥과 같아. 여러분, 양계장 바닥 보셔서 여러분, 수많은 닭들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한 그 이 양계장 바닥에 너무 난해해요. 거기에서 뭘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는 어떤 반복되는 패턴과 일관성을 띠고 있고 구체적인 모형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뜻보기에는 세상이 제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힘을 가진 자들의 논리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말은 뭘까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의 은혜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완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루어지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줄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100%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 모든 걸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속에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취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의 필요, 우리의 현실적 문제들보다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거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기도는 경고예요. 여러분, 이 기도대로 한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고, 다급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 이 완전한 기도를 하게 되면, 어쩌면 나는 내 급한 문제, 내 필요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주님의 가르쳐주신 길로 따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면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그분의 나라가 완성된다면,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질서를 잡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쩌면 그 다음에 우리의 피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진짜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는 짧지만 힘이 있는 기도예요. 위력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주기도문을 또박또박 의미 있게 매 순간 매일 기도하심으로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용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부산 수용로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입니다. 오늘은 내게 건네진 말을 잘 챙겨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번역한 책 가운데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아돌프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간인 수백만의 이주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유능한 공무원이었습니다.

0: 문제는 그가 능력을 발휘한 일이 유대인을 죽음의 수용소로 옮긴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가 1960년에 이스라엘로 잡혀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동족을 대량 학살한 그는 악마의 화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 아렌트의 눈에 그는 제 할 일을 열심히 수행한 관료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특별한 모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상한 언어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상투어를 남발했습니다. 그의 말은 나치의 대민 선전 용어, 군대 용어, 관청의 상투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리고 말의 내용이 되는 대상, 이 세 가지의 삼각관계 속에 작동합니다. 말은 사물을 가리키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런데 말이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고 나치와 관청의 언어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그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과 인간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나치의 사고방식에 따라 보고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자체를 자기 눈으로 똑바로 보지 못하고 또 대화 상대자의 말에 담긴 진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말이죠. 이런 상태를 두고 우리는 독단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독단에 사로잡히면 말의 유연성을 잃어버립니다. 독단에 빠진 사람은 자기 생각과 충돌한 말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타인의 지적에 대해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목소리의 톤을 높이며 대응하고 있다면 이는 독단에 빠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해 독단에 빠져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진실된 대화를 하지 못하고 독단을 강요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철학 교수로는 꽝이지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세계를 인지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합니다. 말은 현실의 변화를 인식해서 생각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가 경직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말의 경직성은 곧 생각의 경직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소통도 불가능하게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도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에 대해 악의 평범성에 빠졌다고 진단합니다. 악의 평범성은 생각의 불능 상태를 말합니다. 아이히만은 악마의 화신으로 유대인 학살의 중심에 섰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생각 없이 자신의 업무에만 충실했습니다. 아이히만의 평범한 악의 결과는 600만 유대인의 죽음이었습니다. 생각 없이 성실한 사람은 성실한 악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며 자신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들려오는 절규와 경고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독단은 잘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독단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제 눈 속의 들보를 알아차리는 일 말입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석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시편 139편 14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대를 이어 신앙을 전수받는 맥추감사절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입니다. 오늘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장들이 이 예배에 계신다면 또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열고 특별히 마음판에 좀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곧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자주 들었습니다. 잘 압니다. 광야? 거기 뭐 적당한 수분을 공급하고 씨앗을 심고 온도를 맞춰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광야가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광야에 들어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른 아침부터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는 농사도 짓게 될 것이다. 아주 하나님이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감각을 일깨워주신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내일이 걱정되는 분 혹시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이 걱정되는 분들은 오늘 하루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여러분 언제 어느 때를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지금은 농사를 지을 줄 없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약속의 말씀을 봤는데 너무 비상식적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왔는데 아직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못 얻는 분들이요 오늘 이곳에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현실에 대한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맥추절은 과연 어떤 절기일까? 맥추절은요 보리와 밀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던 감사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첫 열매에 모든 믿음의 비밀 그리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첫 열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나중 열매가 보증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열매를 구별하셨는데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한 주간의 첫 열매는 어느 날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달력을 보면 어느 요일이 가장 먼저

0: 저 있습니까?
1: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첫 열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3부 예배자 여러분, 나중 열매 보증이 여러분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비상식적인, 비현실적인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증거했을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좀 배우게 될 텐데요.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의를 잇는 신앙 보존장치로 신앙의 전통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대의를 잇는 신앙 보존장치인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신앙 보존장치에는 두 요소가 필요한데 먼저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장소, 즉 예배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절기는 다름 아닌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장소, 예배 시간을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실제적으로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장치가 내게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미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맥추절도 있고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신약시대의 이 절기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인 주일로 구약의 모든 절기가 계승이 됐습니다. 자,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로 하나님께 이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날인 주일로 온전히 계승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여러분의 영적 스케줄로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에 따라서 주일 예배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에 대한 증기를 갈 텐데 그런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좀 생길 거 아니겠어요? 의문이 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리도 농사도 짓지 않고 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야 합니다. 현대인의 맥추감사절은요, 한 해의 전반기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음 후반기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감사축제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지난 21년 동안 경신교회를 통해서 감사의 절기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주제를 공유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감사의 절기 때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주제를 공유했는데 가장 먼저 선포했던 감사를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이 주제는요, 따라갑시다. 주신 것에 감사하라. 주실 것에 감사하라. 사실 이 감사의 주제는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된 고백입니다. 저희 가정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의학적인 진단을 받은 여인입니다. 아이 못 갔는데요. 만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제 첫째 아이의 이름이 주실입니다. 제 성이 김씨니까 김주실이지요. 그 아이를 낳기 3년 전부터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저를 누구 아빠라고 불렀겠습니까? 주실이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제 아내는 주실이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주실이 아빠, 주실이 엄마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주신 것에 감사할 때 둘째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감사가 필요한데 오늘은 좀 여러분의 마음속을 좀 헤집고 들어가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 믿음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미래가 불투명한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실 것에 감사합시다. 그러기 위해선 가정별로

우리가 좀 단단하게 오늘 믿음의 띠를 동여매야 되는데 가장 값진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이 일을 시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 자녀들에게 뭐 금도 좀 물려주고 싶고 토지도 좀 물려주고 싶고 그렇습니까? 동산도 좀 많이 물려주고 싶습니까? 부동산은 더 많이 물려주고 싶습니까? 가장 값진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가 가장 값진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거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가진 것보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진 것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내 안에 있는 내 손에 있는 것만 헤아리면서 자녀들에게 가장 값진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7일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열매를 거두는 이 보리와 밀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제 예배를 드렸는데 며칠 동안 지켰게요? 7일 동안. 오늘 우리의 예배는 너무 인스턴트화 됐습니다. 한 시간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킬 때 무엇을 했느냐? 대의를 잇는 신앙 정수에 관한 모범을 세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먼저는 대의를 잇는 신앙 정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가장 먼저 가정별로 가족들에게 가장이 무엇을 대의를 잇는 신앙으로 전수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 14절을 우리가 연구하다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먼저 시편 139편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누구 닮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뭐 제 부모님을 뵙지를 못했으니까 너무 어렵다면 누가 저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만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DNA를 물려받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족과 함께 묵상하면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감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감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육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율신경만으로도 경이롭지 않습니까? 심장박동, 호흡, 소화, 체온조절 등 의식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신체 내부 기능을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말초 신경계만으로도 경이롭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지난밤에 심장이 멈출까 봐 잠을 못 주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심장이 멈출까 봐 혹은 호흡이 멈출까 봐 잠 못 이루고 그냥 뜬눈으로 밤을 지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1부, 2부 예배는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눈 뜨면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만 난무한 것입니다.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감사의 힘을 일컬어서 0.3초의 기적이라고 명명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었던 아주 귀한 감사의 표본이 되는 이 여성인데 그가 인생의 경험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불평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더라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데는 0.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가슴을 움직이는 시간은 0.3초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데보라 노빌입니다. 데보라는 한국 음력으로 하면 드보라가 아니겠습니까? 이 여성이 미국의 대표적인 심층 뉴스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에디션 심층 취재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유명세를 탔는데 그런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경험했던 것이 감사의 힘은 0.3초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 감사의 힘이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들을 만인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 감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순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뭐가 남느냐? 좀 오늘은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자기 고집만 남아요. 비상식 하나님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귀를 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아무리 육신이 연약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감사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의를 잇는 신앙을 가르치면서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는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가 불평하면 감사해야 한단다. 감사해야 된단다. 그러면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란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대의를 잇는 신앙 전수의 두 번째 항목은요, 함께 선포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아,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는가 이전에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전부터 계획하셨는가를 오늘 보면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의 어머니 태중에 내가 그 어떤 형질도 형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상에 사느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대의를 잇는 신앙이 계보가 되었고 또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열두를 제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그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믿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살까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해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본적인 신앙에 관한 것이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내 고집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많이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저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대의를 잇는 신앙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아시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아시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면 나를 세밀하게 아시는 예수님께 나오면 해답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지막에 대의를 잇는 신앙 전수를 이렇게 못을 박듯이 가르쳤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게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축복의 장소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시편 139편 17절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적인 요소를 걸러주십니다. 1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클까요? 우리의 생각이 클까요? 그런데 왜 우리의 고집만 더 많아질까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들 중에 정말 인류 역사에 획을 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관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팀 클린튼, 그리고 조슈아 스트라우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썼던 이 책 한 권에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초등학교 가면 다 아시는데, 하늘의 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까? 몇 개나 창조하셨게요?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최초의 천문학자로 불리는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당하게 하늘의 별이 1056개나 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명한 후에는 훨씬 더 많은 별들의 숫자가 인간의 시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인치 버전의 망원경으로 보니까 별이 22만 5천 개나 인간의 시야에 들어온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지요. 다음으로는요, 100인치 버전의 망원경을 통해서 보았더니 15억 개의 별이 인간의 시야에 들어온 것입니다. 더욱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하는 이 망원경을 통해서 보았더니 15억 개의 별에 곱하기 200을 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별이 하늘에 존재합니다. 그 별을 한 채 차고도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도 더 세밀하고 명확한 영적인 눈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영적인 눈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열립니다. 아무도 망원경을 통하지 않고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의 별 숫자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꾸만 내 중심의 것. 오늘 저는 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여러분 마음속을 좀 헤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들이 계시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계시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경신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을 결단할 때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는 맥추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의를 이어 신앙을 전수받으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여름인 7월과 8월에는 주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간에는 대학생들이 전국 SFC 대학부 수련회에 참가하여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이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도 이미 공유한 대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사역을 진행할 것입니다. 2026년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청장년 세대의 신앙 수련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4주간 동안 주일 예배마다 교회 설립 1세대의 신앙을 전수받을 것입니다. 교실 한간에서부터 현재 훈련센터에 이르기까지 교회 설립 1세대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 설립 1세대 당회원이신 두 분의 원로장로님과 그리고 이 두 분의 원로장로님을 통해서 2세대 당회원들이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에 대한 비밀을 전수받았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신앙 전수를 전 교인에게 확대되어

0: 이번 한여름 기간 동안에 대를 잇는 신앙을 전수받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교회 설립 1세대의 신앙을 전수받아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전 세대가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관건 하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순종하는 순간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의 실체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겨우 1세대 천문학자가 밝혔던 1056개의 별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문학적인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맥주감사주일 예배에 받은 이 말씀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신앙으로 전수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7국에 1900번, 062-527-1900번 경신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한 사회 문화 평론가가 다정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정함, 이것은 단단하고 용감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덕성이다. 흔히 말하는 유약함과는 가장 반대에 있는 단어가 돼야 한다. 다정함, 배려, 공감 같은 태도는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마음 근육의 힘이라는 건데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만으로는 오래 유지될 수 없는 것들이죠. 오해받고 때로는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하기 쉬운 마음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고자 다정함을 선택하고 실천하기로 다짐해야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맑은 마음, 공감하며 배려하는 다정의 습관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다정함을 나눠줄 수 있는 공간이 풍요롭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일하심을 늘 간구해야 하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새번역 성경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서로 먼저 더 다정하기를 다짐해보면서 7월 10일 금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예수 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고 먼저 다정하게 대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받은 만큼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감정조차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손해를 따지자면 너무 바보 같은 사랑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너무 다정한 분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먼저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

합니다. 찬양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퇴근길에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카오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계속해서 잘 쓰고 계시죠? 네, 오늘 다섯 번째 날입니다. 한 주를 열심히 쓰신 여러분 대단합니다. 아, 혹시 필사 노트가 없는데 필사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개인 노트를 만드셔서 찬송가 가사를 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과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블로그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 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인치일로의 음성으로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가 띄워드립니다. 오늘 행저즐라에서는요, 특별 초대석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찬양 듣고 특별 초대석으로 돌아올게요.

0: 스쳐질라 특별 초대석 오늘은 남지현 전도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남지현 전도사입니다.
0: 와,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1: 그런가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0: 진짜 오랜만에 뵙긴 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정말 오랜만에 나온 느낌입니다.
0: 네, 그러니까요. 요새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1: 요새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앨범을 발매를 해서 이거 작업하느라 좀 분주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사역하고 계신 교회가 어디죠?
1: 건강한 교회 정판술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신무하시는 건강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0: 건강한 교회. 네. 지금 혹시 듣고 계시는 건강한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너무 반가우시겠다.
1: 안녕하세요.
0: 좋습니다. 네, 최근에 새 앨범을 발매하셨다고요?
1: 네, 이번에 등대라는 곡으로 제가 음원을 발매하게 됐습니다.
0: 와, 등대. 네. 제목이 등대네요. 네. 등대. 어떤 찬양인지 궁금한데 일단 이 찬양을 라이브 찬양으로 청하고 싶었지만 이 찬양이 보니까 혼자 부르신 게 아니더라고요.
1: 맞아요. 저 네. 말고 두 분이 더 같이 피처링으로 도와주셔서 함께 좋은 고백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0: 네, 한 분은 그 위로브의 그 싱어 하고 계시는 구교석 찬양사역자님.
1: 네, 맞습니다.
0: 네, 함께 하고 또 한 분은 어떤 분이에요?
1: 제가 서림교회 청년으로 잠깐 다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알던 그 찬양팀 자매 박예린 자매님이라고 그분께 이제 도움을 청해서 같이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남지현, 구교석, 박예린 이 청년들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곡이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러면 이 곡을 그 두 분은 모시지 못했으니까 음원으로 일단 한번 듣고 올게요.
1: 네.

0: 네, 등대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와, 등대 너무 좋은데요?
1: 근데? 아, 감사합니다.
0: 아, 가사도 너무 좋고 네. 멜로디도 너무 좋고 네. 어떻게 등대를 보면서 묵상하셨어요? 어떻게 이 곡이 쓰여졌는지 궁금합니다.
1: 아, 처음에 사실 멜로디를 쓸 때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기도에 쌓은 그 반주에 맞춰서 네. 이제 갑자기 흥얼거리게 됐는데 오. 그 흥얼거림이 멜로디가 되어서 네. 이제 찬양의 이제 고백이 아주 핵심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등대라는 건 저희 그 제가 작년에 네. 신대원 3학년 이제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네. 그때 교수님께서 등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등잔대라는
0: 아,
1: 걸로
0: 등잔대.
1: 설명, 등잔대를 설명해주셨는데, 네.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등잔대에서 제가 사실 작년에 제주도를 많이 다녔거든요.
0: 제주도 좋아하시나
1: 네,
0: 봐요.
1: 네, 수영을 좋아해서 바다를 좋아합니다.
0: 헤엄쳐서 네. 가시는 건 아니죠?
1: 아, 그쵸.
0: 제주로, 네, 네, 네.
1: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그 멜로디와 함께 교수님의 그 등잔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서 아, 우리의 삶에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을 하다가 정말 제 삶이 그 밤바다였거든요. 오. 이 밤바다 같이 어두운 것 같이 느껴지고 그 등대가 아, 그 배의 길잡이가 되어주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아,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향성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야겠구나라는 오. 묵상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그 묵상으로 쓰여진 찬양이 바로 이 등대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0: 네, 그 묵상이 정말 가사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 같은 게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어두운 바다 같은 나의 삶에 길을 밝히소서 네. 나의 등대 주를 따라가리라.
1: 네.
0: 네.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빛이 아니라 참 빛 되신 주님만 따라가야 되고 사실 망망대해 어두운 바다에서는 이 등대가 유일한 빛이잖아요.
1: 아멘입니다.
0: 그 빛을 잘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찬양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네, 이 곡이 또 어떤 네. 분들께 좀 들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1: 저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제 삶이 되게 암담하고 낙담되고 또 무너져 있을 때 이 고백을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물론 모든 분들의 좋은 고백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아무런 이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빛을 발할 수 없는 분들의 또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빛이시며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0: 되게 오랜만에 사실 앨범도 내셨잖아요.
1: 맞아요. 작년에 그렇죠? 제가 발매를 하지 않았고요. 네네. 제 인생 버킷리스트가 원래 1년에 한 곡씩은 발매를 하자였거든요. 네네. 네, 발매를 하지 못해서 네, 올해 조금 힘을 많이 줬습니다.
0: 아, 그랬군요. 네. 네, 오랜만에 나온 새 앨범이니만큼 새 음원이니만큼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많이 들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전도사님 모시고 음원으로만 찬양을 들으려니까 영 아쉬워요.
1: 그래서 그런가요?
0: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라이브 찬양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 네. 선곡한 찬양은 어떤 곡이죠?
1: 사랑한다 말하시네라는 기프티드의 찬양입니다.
0: 사랑한다 말하시네. 네. 이 찬양 너무 좋잖아요. 아, 저도 그쵸. 요새 진짜 많이 듣는 찬양인데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1: 그러시군요. 네.
0: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전도사님의 찬양으로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의 찬양으로 이 찬양 청해 듣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와, 너무 좋다.
1: 아멘입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아니, 전도사님이
1: 네.
0: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1: 네.
0: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노래가 잘안 된다고.
1: 맞습니다.
0: 근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1: 감사합니다.
0: 아마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들으시

0: 면서 아마 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에 깊이 빠져서 함께 고백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1: 아멘.
0: 곡을 좀 선정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오늘?
1: 사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알았던 게, 이제 찬양 인도를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찬양을 많이 듣고 묵상을 하잖아요.
0: 그쵸.
1: 그러다가 사실 기프티드 찬양을 이제 예배 때 인도하기가 사실 쉽지가 좀 않았어요.
0: 너무 약간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1: 네.
0: 실용음악 틱하다.
1: 맞아요,
0: 이렇게
1: 맞아요.
0: 뭐라고 해야 되죠? 기교가 많이 들어가 있다. 기술적으로 되게 어렵다. 스킬적으로
1: 에이,
0: 많이
1: 맞아요, 맞아요.
0: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을 이제 라디오 할때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갑자기 느끼게 됐거든요. 제가 집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아팠어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고 속이 안 좋아서 진짜 하나님 저 내일 방송해야 되는데 내일 방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0: 배가
1: 네.
0: 아픈데.
1: 그래서 목도 사실 안 나왔거든요. 지금 자세히 들어보시면 목이 좀 쉬었어요.
0: 전혀 모르겠긴 한데.
1: 아, 그래요?
0: 아무튼 컨디션이 좋지 않으셨군요.
1: 그래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데 갑자기 그제 손이 원래 저 아픈 손이 되게 차갑거든요. 따뜻해지면서 이제 배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제 속이 따뜻해지면서 아픈 것들도 되게 잔잔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계시구나라는 그 사랑을 좀 느끼게 됐고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정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아가서 말씀 이 말씀이 정말 나의 고백으로 다가온구나 라는 걸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오늘 이제 방송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고백을 또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0: 완전 따끈따끈한 사건과 묵상이네요.
1: 그쵸.
0: 어제.
1: 어제.
0: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은혜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식기 전에 또
1: 그쵸.
0: 찬양해 주셔서 그런지
1: 따끈따끈하게.
0: 따끈따끈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 어떤
0: 전도사님.
1: 건가요?
0: 저희가 지금
1: 네.
0: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1: 알고
0: 저희
1: 있습니다.
0: 방송 가족분들과
1: 네.
0: 알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어떻게?
1: 알고 있죠.
0: 알고만 계시죠? 시간 되시면은
1: 네.
0: 한번. 근데 이 찬송가를 필사를
1: 네.
0: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필사를 하다 보니까
1: 네.
0: 야, 진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이런 거구나. 그 깊이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0: 찬송가는 물론 CCM들도 다 너무 좋고 이제 또 나의 어떤 신앙 성숙과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곡들이지만 찬송가는 진짜 좀 다르다. 이런
1: 맞아요.
0: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오늘 찬송가가 저희가 죄짓 맡은 우리 구주예요.
1: 와.
0: 이 찬송가를 혹시
1: 네.
0: 어렵지 않다면
1: 네.
0: 오늘 전도사님의 라이브 찬양으로 좀
1: 네.
0: 청해 들을 수 있을지 어떻게
1: 안
0: 될까요?
1: 그래도 얘기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0: 이 사람이라면 이야기하겠구나.
1: 그래서 사실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도 찬송가를 되게 즐겨 듣고 묵상하고 또 고백하는데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거든요.
0: 뭔가요?
1: 이건 이따가 찬양을 들으시면 알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은 전도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1: 네.
0: 죄짓 맡은 우리
1: 네.
0: 구주 이 찬송가를 전도사님의 찬양으로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시기 바라면서 찬양 해주시죠.

0: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발매하면 또 우리 김수현 PD님이 불러주시지 네. 않을까.
1: 좋습니다. 아이 진짜 1년에 한 번씩이네.
0: 아, 그니까요. 네.
1: 그래요. 우리 방송가족분들 우리 전도사님의 찬양 등대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과로도 한번 개인적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네.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여름 잘 보내시라고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잘하시라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0: 네. 오늘도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들으신 청취자분들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것의 첫 걸음이 바로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입니다. 이 첫 걸음을 잘 되시고 올 여름도 성령 하나님과 시원하게 정말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네, 남지현 전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Some summer special.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이 곡의 작사자 조셉 스크라이븐의 인생은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결혼을 단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는 비극을 겪은 그는 슬픔을 잊기 위해 고향을 떠나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생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하지만 가난했던 그는 어머니를 뵈러 갈 여비조차 없었습니다. 멀리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시로 써서 보냈습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구하여서 위로받게

되리라. 이 찬송은 가장 외로운 자가 가장 든든한 친구를 만났을 때 터져나온 영혼의 노래입니다. 그럼 오늘의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듣고 올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가장 귀한 친구 예수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려 애쓰며 낙심했던 저를 용서하소서. 시험과 걱정,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건만 저는 왜 주님께 아뢰지 않고 혼자 마음을 졸였는지요. 오늘 이 가사를 적으며 주님의 품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오늘 기도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카드로 제작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보내주셔서 기도카드 받으시고 그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면서 필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함께 나눈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고 싶은데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다정하게 서로 사랑하려 노력하신 모든 행저질라 가족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과 주일도 주님 사랑 넘치는 시간들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에게 길을 묻다. 말씀에게 길을 묻다.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말씀과 아름다운 찬양들로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광주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광은교회와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는 제6차 원데이 무료 성령 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광은교회입니다. 미자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나는 찬양과 코너학습, 에어바운스 물축제, 부흥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11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900-9741번, 010-7900-97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8111번, 062-94

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본문으로 썩지 않는 참된 양식을 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썩지 않는 참된 양식을 구하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11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가 먹고 사는 밥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온전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던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함께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는 것.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순서가 의미를 갖고 있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의 뜻,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first,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이 의미가 우리에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

바울은 말했거든요. 우리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즉 우리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우리가 만약 그와 같은 똑같은 기도를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순서와 신앙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거죠. 내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 즉 하나님의 자리가 내 보좌에 주님이 먼저 계셔야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의 뜻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바른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 예수 믿을 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할 수 있죠. 당장 삶에 긴급한 것들, 가정의 어떤 소망들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만약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죠. 세상의 여타 종교인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삶과 행복, 가정,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믿음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식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사명인 거죠. 바로 오늘 이 주기도문의 순서의 의미가 바로 그래서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믿음이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알고 또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겠죠. 자기 푸념에 아니면 자기 갈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겠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응답하세요. 지금 이 기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걸 알고 구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는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구해도 주지 못할 걸 알면서 주세요로 한다면 그 기도는 헛것이겠죠. 즉 우리는 1, 2, 3번이라는 세 번째의 그 하나님 나라의 관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과의 깊은 유대 속에 바로 우리의 필요를 이처럼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1세기 팔레스타인 당시에는요 먹고 사는 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치열하고 생존의 진짜 이 양식은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가서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아침부터 데리고 오죠. 근데 장터에 계속 나가요, 주인이. 왜요? 아직 부름받지 못해서 일하지 못한 일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하지 못하면 그날 그 사람이나 가족은 굶어야 돼요. 그날 일해서 자신들이 먹을 걸 사서 자신들의 가족들이 배를 채워야 하거든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단지 양식이라는 건 우리가 어디 마트 가서 내가 어떤 거 먹고 싶지? 선택하고 어떤 기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즉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의 육체의 절대적인 필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구하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단지 빵, 떡, 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강의 문제도 있겠고 우리의 여타 필요한 것들이 여기에 다 총칭되어 있는 상징이 바로 일용할 양식에 담겨있는 의미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즉 그날 그날의 목, 오늘의 양식을 주셨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언제일까요? 예, 몇 분만 얘기하시는데 매일매일 양식을 주셨던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바로 출애굽 광야 여정 때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제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에 무엇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하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참 저는 그냥 광야 40년 어떻게 보면 참 그냥 단순한 지식, 한 인생, 한 여정 그렇게 치부하기 쉽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깊은 생각 속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40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전에 두 배를 거두게 하셨고 그 전에는 매일매일마다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만나와 그 먹을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것을 먹은 그들 그 모든 것이 그냥 된 일입니까? 그게 평범한 일입니까? 매일 끊이지 않고 아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쉴 수 있겠지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좀 쉴 수도 있지 않겠지 뭐 우리가 그런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작심 3일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40년 그 광야 기간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얼마나 아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 그런 것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성실하시다는 것을 바로 그 광야 기간 내내 몸소 경험했던 그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만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여정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온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실하게 돌보셨습니다. 바로 광야 40년이 그런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그냥 일주일치 아니요 아예 한 달치 그냥 줘버리시지. 그러면 아 걱정하지 않고 내일 염려하지 않고 쌓아뒀다가 아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아 좋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매일마다 새로 내려주셨을까요? 왜요? 먹을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광야에서 훈련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먹을 것, 우리가 다른 것, 즉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는 아니면 자신의 자원이나 환경으로 여길 수 있는 것들 풍족하게 주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주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거든요.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매일매일 주셨어요. 그날 먹을 거 그날 다 먹으라고. 그런데 그걸 남기는 거예요. 그걸 쌓아두는 거예요. 참 인간의 마음이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쌓아둘까요? 왜 남겨둘까요?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우리 내일 만약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 먹어야 되잖아. 내 힘으로 준비해야지. 다른 사람 굶어도 우리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탐욕과 불신이 바로 그렇게 쌓아두는 것으로 나타났죠.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다 썩어요. 벌레가 났어요. 못 먹어요.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의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나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어디에 마음과 의지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죠. 우리도 인생 광야길 가고 있죠. 여러분 어디에 마음 중심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두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광야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를 통해 이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종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그게 은혜예요. 왜요? 영원한 것, 진짜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간 우리가 배부를 수 있지만 그것을 먹으면 나중에 또 허기져요. 또 먹어야 돼요. 그러나 진짜는요. 영원히 허기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는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사야서 2장 22절 이하 다른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사람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힘 좀 되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늘 붙잡을 수 있는 든든한 백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의 코업은 코에 있다. 예,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변해요.

항상 흔들리기 쉬워요.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 하죠. 잠언 3장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마음, 우리의 모든 인격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 신뢰하라. 내 명철, 네가 똑똑해? 네가 지혜가 많아? 네가 그렇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라는 것을 늘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세요. 그 길을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양식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무언가 하나님께 잘한 것을 내어드리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 씨 맺는 모든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그 모든 나무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먹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이미 다 그 양식이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주어진 거더라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 다음엔 어떻게 바뀌었죠? 내가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땀 흘려 수고해야. 여러분, 이제는 노동, 일을 하죠. 그 전에도 경작 일은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우리의 이 노동의 의미가 하나님의 형벌적인 의미처럼 우리가 땀 흘리고 그리고 수고해야 우리가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묻겠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그리고 노동해서 수고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먹을 것이 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죠. 맞아요. 우리가 수고했어도요, 우리가 결실을 거두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마트에 가서 우리가 카드 한 장 들고 가면 내가 먹고 싶은 것 많이 살 수 있죠. 그러면 쌀도 사고 우리가 다른 채소, 야채도 사고 우리가 우유도 사고 여러 가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토양의 광물을 통해서 뿌리에 영양분을 주시지 않으면, 아니면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씹을 수 있는 건강과 먹은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먹어요. 병원 심방 가면 제일 아픈 게 먹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아프면요, 식욕이 떨어지지만 씹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고 소화도 못 시켜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것을 위해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 결코 해결하지 못하죠. 왜요? 더더더는요, 더더더더를 낳거든요. 끝이 없어요. 무한 경쟁 속에서 더 많은 것을 탐욕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나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진짜 영원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이런 탐욕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하는 기도를 하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한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불평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더 가져야 되는데, 나는 더 받아도 마땅한 사람인데. 그러나 다른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이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신 것을 제가 주님 앞에 절제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두 가지 중에 누가 진짜 감사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우린 주기도문 앞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를 들었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하지만 사람들 향해 기도했잖아요.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했잖아요. 자신의 자랑을 했잖아요. 이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즉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 주어진 것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용할 양식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여인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식사하시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2절이야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되게 코믹스러운 장면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자 예수님 식사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갖고 온 거 이거밖에 없는데 뭔가 또 누가 갖다 드렸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양식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즉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여러분 양식이 뭐 하는 거죠? 먹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내는 거죠. 먹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게 양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야 이 육체가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육체를 입고 있지 않으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어요. 드셨어요.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진짜 양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양식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그 자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자체가 자신에게는 이 힘이 나는 에너지고 능력이고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우리의 오늘 통찰을 가져야 할 그런 깊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잡수세요 그렇게 먹어야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로서 힘을 낼 수 있는 양식에 국한된 시각과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힘, 이 땅에서의 능력, 이 땅에서의 생명 그것이 우리에겐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진짜 우리의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이 썩을 양식에만 우리가 먹고 뒤로 나가는 양식에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썩을 양식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일은 우리의 영의 양식, 영원한 양식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양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6장 11절 오늘의 본문을 자세하게 해설해 놓은 것이 6장 25절 이하부터 34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지막 결론 부분인 6장 31절 3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필요한 것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1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기도하는데 염려하지 않는 게 오늘의 본문의 긴장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구하기를 원하세요. 대화하고 소통하고 인격적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죠. 구해서 하나님 주실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성장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갖고 기도하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결될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머리털이 하나씩 많이 빠져요. 그런데 주님은 나도 모르는 머리카락 수를 다 세신대요. 그리고 제가 시시콜콜하게 여기는 사소한 일도 그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 앉아계시는 분이 다 아신대요.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바로 그분이 지금 이와 같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일로 족하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왜요? 우리

인생을 보니까요, 참 어리석더라고요. 일어나지 않을 염려와 걱정, 내일 앞날의 일을 오늘로 다 끌어안아서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쌓아두고 무거워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로서 그 양떼의 꼴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면 돼요.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내일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나 나에게 해결하지도 못할 일을 미리 다 끌어와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와 사랑을 우리의 염려 속으로 다 끌어들여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영원토록 썩지 않는 양식을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하며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명의 떡이래요. 자, 49절에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였죠? 출애굽 여정 가운데.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의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떡이다. 나는 누군가 나를 먹으면 결코 줄이지도 않는다. 주님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셨네요. 예수님이 그 광야에 만나 바로 우리에게 내려질 생명의 떡이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도에서 함께 생각해 볼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좀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에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즉 내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세상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몸으로 짝지은 형제, 자매, 바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같은 한 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나만 먹고 남아서 썩이는 게 아니겠죠? 아직 필요하고 결핍에 있는 형제들에게 내어주는 것, 바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간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신의 배를 위해 계속 요구하시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옆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구하며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요한 사도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그것을 풍족하게 때로 주신다면 그것을 굶고 있는 결핍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와 이웃들과 나누십시오. 그들의 그 배고픔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그 배고픔만 채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것은 또 언젠가 다시 허기질 테니까요. 진짜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그 굶주리지 않는 진정한 양식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그릇의 밥을 대하는데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주님 주셨던 은혜가 떠오릅니다. 광야에 만나 40년 동안 일하셨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벳세다 들녘에서
그 굶주리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0: 심며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주님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 혼인잔치 식탁에서 함께 주님과 먹게 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일의 염려로 오늘의 믿음을 잃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주님은 아버지로서 모든 것이 필요한 것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합당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 따라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과의 모든 삶을 통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1-2633번, 062-521-2633번, 광주 영천교회나 373-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통치력을 발휘하려면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집권 초기에 백성들을 정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요. 왕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공동체 운명이 위태로워지고 또 왕이 공의로운 정치를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의 리더, 직장과 또 학교의 리더입니다. 주님의 판단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들으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이클 스미스의 영어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하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솔로몬처럼 내게 맡겨진 곳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문호 씨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면 좋을 찬양들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 좋습니다. 7606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독서실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빨리 직장인이 되고픈 청년입니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이 시간 7606번님을 비롯한 모든 청년들을 향해 다양한 찬양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신 꿈을 찾아 아름답게 전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재석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조수아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셨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줄라이와 송정미 사원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컨티넨탈 싱어스의 주만 의지해요. 그리고 메리제인의 찬송 너의 숲에 조용히 나아가 함께 듣고 오셨어요. 6778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지선 찬양 사역자님 여기는 서울 금천구입니다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아 직장에서 시간이 가능할 때 늘 즐겨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전국 8도에 흐르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서울에서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신청 찬양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시원한 냉수 같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가정의 리더, 직장의 리더, 또 학교의 리더가 되어져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리더인 줄 믿고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것들 또 신청곡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쉼과 평안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해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는 우리나라 선교 초기 우리말 찬송이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아가던 시기부터 불려온 찬송입니다. 1890년대 감리교 찬송가 찬미가에는 우리 죄 맡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고 1908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펴낸 찬송가에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단지 오래된 찬송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우리말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던 초기부터 성도들의 기도 속에 머물러온 신앙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게도 이 찬송은 참 익숙합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에는 가사에 담긴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한 채 밝고 힘차게

크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 좋은 친구인지 라는 구절을 부르며 옆에 있는 친구 얼굴을 슬쩍 보고 웃었던 기억도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좋은 친구처럼 느껴졌고 선율도 쉬워서 자연스럽게 외워서 즐겨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배 찬송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이 찬송을 다시 마주하게 되니 그 밝고 쉬운 선율 아래 전혀 다른 깊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죄의 짐, 걱정과 근심, 시험과 괴로움, 세상 친구의 멸시와 조롱, 어린 시절 신나게 불렀던 그 찬송 안에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작사자 조셉 스크라이븐의 실제 삶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한계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계 상황이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절벽 같은 순간을 말합니다. 스크라이브는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를 잃었고 정든 고향을 떠났으며 새롭게 만난 사랑하는 이를 또 잃었습니다. 심지어 병든 어머니 곁에도 바로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한계 상황에서 원망이 아닌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애써 설명하지 않고 그 고통을 친구 대신 예수님께로 가져간 것입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쉬우니 어찌하냐 아뢰까? 스크라이브에게 예수님은 멀리 계신 추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가장 외로운 자리까지 함께 내려오시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우주는 고난을 설명해주는 노래가 아니라 그 고난을 친구 대신 예수님께 가져가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깊이 남는 이유는 가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작곡가 찰스 컨버스의 음악 선택이 이 고백을 더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컨버스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음악을 공부한 굉장한 음악적 식견을 가진 작곡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에는 그의 기교를 앞세우기보다 스크라이븐의 고백이 먼저 들리도록 음악을 절제했습니다. 그는 이 선택에서 음악적 케노시스, 곧 자기 비움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장식과 어려운 선율들을 덜어내고 고통 속의 사람들도 곧바로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조 있는 기도로 만든 것입니다. 그 비움은 화성과 형식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 찬송은 1도 도미솔, 4도 도팔라, 5도 솔시레, 이런 아주 쉬운 화음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처음 선율이 반복되었다가 중간에 다른 선율을 다시 거쳐 돌아오는 AABA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한 번 들으면 기억되고 두 번 부르면 입술에 붙고 여러 번 부르면 어느새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스크라이븐의 한계 상황은 가사 안에서 기도가 되었고 컨버스의 음악적 케노시스는 그 기도를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선율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고난의 언어와 절제된 음악이 만나 한 사람의 고백이 온 교회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의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이 찬송은 한계 상황에서 친구 대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자신을 드러내는 화려함보다 고통받는 이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절제된 선율을 택한 자기 비움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 부분에서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염려를 함께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뢰까 라고 쓰실 때에는 주님 앞에 숨기고 있던 나의 약함을 조용히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펜 끝에 염려를 싣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며 친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긴 노래 31의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세례받으신 예수님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우리는 평생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기 위해 혹은 잘 어울려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죠.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다가 결국 집을 떠나 자신을 받아줄 곳을 찾아 떠난 요한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에는 요한 같은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가엘입니다. 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죠. 제가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를 들려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우레의 아들.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두 형제는 갈릴리 호수에서 거칠고 무뚝뚝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의 형과는 달리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고 아직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가 된 요한은 아주 열정적인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요한은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친한 친구인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0: 세례 요한 선생님, 여기 있는 요한이 어부라는 거 아셨어요?
1: 아니, 몰랐다. 요한, 네 얘기를 좀 해봐.
2: 저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어요. 빌린 말대로 전 어부고요. 아니, 어부였죠.
1: 그러네. 여기 빌린 말로는 우리랑 함께하는 걸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던데.
2: 네,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셨죠.
1: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했구나. 가족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정말 어려워.

0: 근데 왜 대체 가족들이 절 미워하는 걸까요?
1: 가족들 누가?
0: 제 형이랑 아버지랑 다요.
1: 다? 그럼 여기 빌립이랑 나도 포함이 되는 건가?
0: 아니요. 당연히 여기 빌립이나 선생님은 아니시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절 미워하시는 건 확실해요. 대체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1: 미워하시는 건 아닐 거야. 요한 네가 좀 남다른 면이 있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0: 전 남들하고 다른 게 싫어요.
1: 그래, 그 맘 잘 안다, 요한. 하지만 남다르다는 건 사실은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나 해줄까?
0: 예. 들어보고 싶어요.
1: 오래전에 어떤 갓난 아기가 있었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태어날 때부터 구별해 두셨단다. 아니, 사실은 태어나기도 전부터지. 그 아기 아버지 말로는 자기가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거야.
0: 오, 정말요? 천사가요?
1: 그래. 내 기억에는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 어쨌든 그분 기도가 응답돼 부인이 아이를 갖게 될 거라는 거지.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며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0: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며,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천사가 했던 말이 진짜일까요?
1: 최소한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지. 실제로 그분 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났거든. 그리고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좀 남달랐다.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말도 하게 되고 친구들도 사귀게 되면서부터 또래와 어울리는 대신 주로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했지. 또래 친구들이 거리에서 노는 동안 이 소녀는 그 조그만 동네 언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곤 했다.
0: 그럼 좀 외롭지 않았을까요? 그럼 거기서 혼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1: 대부분 듣는 데 시간을 보냈지.
0: 들어요? 뭘 들었는데요?
1: 처음엔 그 소년도 잘 알 수가 없었어.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청년이 되면서 그는 자기가 어떤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의 아버지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소년의 경우는 좀 달랐어.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별해 두시고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전해 들었지만 소년은 그 이유를 알고 싶었고 본인이 직접 그 음성을 듣고 싶었지.
0: 그렇다면 소년이 그 음성을 직접 듣게 된 건가요?
1: 아, 필립, 뗄감 좀 더 넣어야 되겠다.
2: 예, 선생님.
0: 선생님, 그래서요? 그 소년이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3: 정확히 말해서는 아니지.
0: 무슨 말씀이신지?
1: 소년은 천사를 보지도 못했고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
0: 그러면요?
1: 소년이 산 위에 혼자 있던 어느 아주 특별한 날 하나님께서 그 소년과 대화를 해주셨던 거야.
0: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그리고 소년은 아직 그 어떤 음성도 듣지 못했다면서요.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1: 그건 그 소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어쨌든 소년은 그날 밤에 언젠가 자기

0: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됐단다.
1: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건 그래서 뭐예요 그게?
0: 아무튼 소녀는 그날 밤 이후로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
1: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고요?
0: 그래.

0: 이제 이야기는 이쯤하고 좀 쉬어야겠구나.
1: 어, 예.
0: 내일은 우리가 배단위로 갈 거라서 많이 힘들 거야. 자, 그럼 잘 자거라, 요한. 빌립도 잘 자고.
2: 안녕히 주무세요, 선생님.
3: 안녕히 주무세요.
4: 잘 잤어, 빌립?
2: 아하, 드디어 일어났구나. 넌 그냥 두고 가려던 참이었는데.
4: 아이, 뜬 지 얼마나 됐다고. 다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난 거야?
2: 우리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생님께서 뭔가 굉장히 들떠 계셔서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배단위로 출발하고 싶어 하셔. 자자, 얼른 일어나. 갈 준비해야지.
4: 빌립, 혹시 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년이 누군지 알아?
2: 너 정말 몰라?
4: 어, 모르니까 물어보지.
2: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해 주신 거야.
4: 그렇다면 요한 선생님이, 세례 요한 선생님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그분이란 말이야?
2: 그래.
4: 근데 빌리, 그 특별한 목적이라는 게 대체 뭐야?
2: 내 생각엔 선생님도 아직 확실하지 않으신 것 같긴 한데.
4: 근데 뭐?
2: 그 답을 오늘 찾게 되실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
4: 어?
2: 어서 가보자, 요한. 이러다 놓치면 어떡해?
4: 와, 사람들 엄청나게 많다, 빌리. 오늘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 어?
2: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은 관심이 딴 데 있으신 것 같아. 꼭 뭔가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사람을 찾으시나?
5: 미안하지만 좀 지나가도 되겠어?
2: 물론이죠. 오늘 세례받으러 오셨나봐요. 제대로 잘 찾아오셨네요. 세례요한 선생님이 바로 저쪽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5: 고마워요.
4: 저 사람은 누구야, 빌리?
2: 낯이 아주 많이 있긴 한데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네.
6: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오.
2: 요한, 저기 봐. 천둥소리야, 천둥소리.
4: 근데 그럴 리가 있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2: 저기 봐, 비둘기야. 저분 머리 위에서 비둘기가 날고 있어. 저분은 대체 누구시지?
4: 우리 저분한테 가서 좀 여쭤보자. 근데 이 사람들을 뚫고 갈 수 있을까?
2: 글쎄, 어려울 것 같은데. 길이 다 사람들로 꽉 차 있잖아. 근데 요한, 대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4: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대로는 궁금해 죽겠어. 빌리, 우리 저기 반대편 쪽으로 가보자.
2: 요한, 그분 아직 안 보여?
4: 잠시만. 세례 요한 선생님은 보이는데?
2: 그럼 아까 그분은, 그분도 보여?
4: 아니야. 세례 요한 선생님 혼자 계시는 것 같아.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2: 선생님께서 널 봤어?
4: 이쪽으로 오시는 것 같아. 선생님! 세례 요한 선생님!
6: 그래! 이쪽으로 따라 들어오거라!
7: 너희들 그 소리 들었니?
4: 천둥 소리요?
7: 아니다. 그건 천둥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4: 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요?
2: 실은 저도 들었어요. 근데 혹시 그게 환청이었나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진 않았는데.
4: 선생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7: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0: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으시단 말씀이세요?
1: 선생님,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2: 잘 모르겠구나. 내가 그분께 세례를 줬을 때 비둘기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니 그분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0: 그분이 사라지셨다고요? 그냥 그대로요?
2: 그래, 그래. 내가 잠깐 사람들 쪽을 보고 다시 고개를 돌렸는데 그분은 이미 사라지고 안 보이셨어.
0: 선생님, 그분은 누구세요? 혹시 이름이라도 여쭤보셨어요?
2: 자,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말이야. 사실 그분 이름 여쭤볼 필요도 없었다.
1: 무슨 말씀이세요?
2: 실은 그분이 내 사촌이셨던 거야.
3: 네?
2: 여러 해 동안 못 만났지만 확실해. 그분은 내 사촌이 맞아. 이름은 예수란다.
0: 선생님, 그분 꼭 다시 찾아야 해요. 꼭 만나 뵈야겠어요.
2: 그래. 머지않아서 때가 되면, 요한 때가 되면 말이다. 그분이 널 만나고 싶어 하실 것 같구나.
0: 하지만 그러면 그때까지 제가 뭘 해야 되죠?
2: 귀 기울이면서 기다려야지.
4: 그래야지.
5: 몇 주가 더 지났지만 세례 요한의 사촌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설교도 하고 계속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도 주면서 요단강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요한은 세례 요한이 권면한 대로 매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었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저의 할 일인 요한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밤, 사역으로 긴 하루를 보낸 세례 요한이 불 옆에 있던 요한에게로 다가왔습니다.
2: 요한.
0: 네, 선생님.
2: 여기 널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을 모셔왔다.
0: 아버지!
6: 잘 지냈니, 요한?
0: 에, 아니 대체 어떻게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2: 요한, 아버지께서는 오늘 오후에 세례를 받으셨단다.
0: 하지만 어떻게?
2: 아버지가 물에서 나오면서 널 한참 바라보신 걸 보고 난 이분이 너의 아버지이심을 금방 알 수 있었어. 아버지의 마음이 그동안 어떠셨는지 알겠더구나. 물에서 나오신 후에도 아예 자리를 잡고 앉으시고는 너만 바라보셨다.
0: 아버지가요?
6: 요한, 난 네가 날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0: 아버지,
6: 네가 그때 나한테 말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 선생님을 찾아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왔단다. 아들아, 내가 널 그렇게 떠나버리는 게 아니었어. 이 애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0: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6: 아니야, 아들아. 우리 둘 다 어리석었어. 하지만 이 애비가 더 바보 같았지. 하지만 이제 내 아들을 되찾았어. 자, 세례 요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잠깐만요. 어? 저기 선생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그 천사가

0: 선생님 아버지께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1: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잉태하실 거고 그 아이는 절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0: 아니요. 그 부분 말고 엘리야하고 관계된 부분이요.
1: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와서
2: 나 여호와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0: 아버지, 아니 어떻게 그 말씀을 아셨어요? 그 말씀은 천사가 여기 선생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선생님의 아버지께 하던 말씀인데.
2: 하지만 그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란다. 그 말씀은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말씀인데.
0: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겠어요?
2: 어떻게 되다니?
1: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 거죠. 최소한 두 사람에겐 말이지요.
0: 네. 그렇다면 그 의미는?
2: 그 의미는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는 의미인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한,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 그 아들 예수님을 이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2: 아니 그분은 또 누구신가요?
0: 선생님, 그분을 꼭 찾아야겠어요.
1: 요한, 때를 기다려야지. 때가 되면 뵙게 될 거다.
2: 대체 무슨 얘기인지 통할 수가 없네요. 요한, 이게 다 무슨 소리냐?
1: 응? 그 말은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0: 귀를 기울이며 기다리는 일 말이죠?
1: 그래.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기 힘들었던 이 특이한 청년 요한은 놀라운 속도로 사랑스럽고 번듯한 청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귀 기울이며 기다리면서 요한의 마음은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자신도 곧 자신의 인생에 어떤 또 다른 변화가 생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고 여러분과 저도 그처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말씀하셨고 시편 작가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식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세례받으신 예수님. 출연 서령범, 김종환,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김하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0: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Christ to the World Ministry 협찬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실제 치료에 사용하는 인지적인 왜곡을 교정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모 아니면 도라는 양자 태계식 사고를 피해야 됩니다. 또 한 번의 실수를 실패로 연결짓는 것처럼 결론을 비약해서도 안 됩니다. 감정에 휩쓸린 과도한 일반화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에 대한 강박을 버리십시오. 단점이든 장점이든 과소 혹은 과대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멋대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0절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단순히 씻어내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밤 그 능력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Matt Redman의 Nothing But The Blood 들려드렸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이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단순히 더러움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의 상태로 회복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형상이 마구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탁기로 옷을 빨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 이상입니다. 낡은 옷을 새 옷으로 바꿔버리는 뭐 그런 능력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아닐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그런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팀 루 월십의 선하신 나의 주, 아이자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 We Love의 옛 난 예수의 날 빛이요 같이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을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Ben Fuller와 Essential Worship이 함께한 If I Got Jesus, 그리고 John Reddick의 God Turn It Around, 스테픈 맥워터와 제이슨 클레이본이 함께한 Plan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933번님께서 늦은 시간 이 시간까지 김도현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이 결국 내 내면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조찬미의 주말씀 내 삶 비출 때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98번님 감미로운 찬양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라고 예, 더욱더 감미로운 찬양, 편안한 찬양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33번님이 신청해주신 조찬미의 주 말씀 내삶 비출 때, 그리고 어노인팅의 나이 길을 걷네, 그리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다양한 조리법을 찾아보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소소한 생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접하게 됩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좀 더 달게 먹으려면 소금을 약간 뿌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또 팥죽 같은 음식을 먹을 때도 소금을 살짝 뿌리면 본연의 단맛이 더 확 살아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단맛이라고 하면 설탕이나 꿀 같은 것을 곧바로 떠올리기 마련인데 오히려 짠맛을 가진 소금이 단맛을 더 잘 살려주는 효과를 낸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듯 보이는 것이 의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가끔 그런 일이 생기곤 하지요. 고난, 상처, 아픔, 힘든 일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의 터널. 이게 나의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다 훈련이었고 연단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더 아름답고 절묘하게 완성시키는 인생의 소금 같은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지나온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하루 어쩌면 바로 그런 날이었을지도 모르죠. 뭔가 잘 안 풀리고 복잡하고 유독 고단한 시간을 보냈지만 어쩌면 이 시기가 내 인생의 연단의 맛을 내는 소금 같은 날인지도 모릅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눈물 쏟았던 그 시간이 알고 보니 열매를 맺는 기간이었고 척박한 광야인 줄 알았던 그곳이 알고 보니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의 통로였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끝내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 대한 두 곡의 찬양을 이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그 광야로 이어서 동방현주의 광야의 감사 이렇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극동방송이 이번 주부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지요. 멘트와 코너를 좀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이어서 들려드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참 여름에 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더위 때문에 후텁지근하기도 하지요. 사람은 참 외부 영향에 쉽게 좌우되곤 해서 날씨가 덥고 힘들어지면 또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 극동방송 쭉 함께 하시면서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며 그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의 찬양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이어서 이정림의 음성으로 은혜의 힘입니다. 그리고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송영주의 피처링으로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첫 주간부터 8월 중순까지 극동방송에서는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했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여러분 각자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또 함께 신청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그런 고백의 찬송가였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홀리조이 워십의 찬양, 이어서 같은 찬양을 위컬러의 아카펠라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청취하시면서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강준의 달빛과 스펠 썸머 스페셜 시작했습니다. 첫 찬양으로는 히스플랜의 사랑을 찾고 있던 나에게 찾아온 너 들려드렸습니다. 히스플랜의 웨딩송이에요. 오늘 첫 찬양으로 이 노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두에게 이거 뭐 웨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첫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과 스펠 극동방송에서 시작된 썸머 스페셜에 맞춰서 저희 방송도 썸머 스페셜로 당분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멘트는 거의 없고요. 찬양의 곡들로 쭉 이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찬양곡들을 말씀을 드리고 찬양을 쭉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휴가에 가시던 아니면 어디에 있던 간에 이 더운 여름 찬양의 바다로 풍덩 빠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진의 옥합을 깨뜨려. 그리고 이길승의 하나님 온 마음으로. 그리고 구현모의 찬양입니다. 주는 나의 봄.

강주영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요일은 국내 시신곡들로 썸머 스페셜 또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세 곡의 찬양은 손영진의 옥합을 깨뜨려, 그리고 이길승의 하나님, 하나님 원맘으로, 그리고 구현모의 주는 나의 봄, 이 세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름 계획 다 세우셨죠? 휴가 가 계신 분도, 조금 이르신 분들은 가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요새는 스마트한 시대여서 여기저기 이제 가장 저렴하면서도 좋은 항공권, 뭐 여행지 뭐 이런 거 잘 검색하셔서 본인들의 이제 휴가에 맞춰서 또 이렇게 진행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죠.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또 은혜롭게 그리고 감사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은혜 자리가 되기를, 사랑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이어서 찬양 듣겠습니다. 러빔의 선하신 준비해놨고요. 러빔의 선하신, 그리고 송정미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듣고 오시죠.

러빔의 선하신, 송중리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그리고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썸머 스페셜은 나름 준비를 하면서 좀 바램 같은 것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CCM 찬양이 되게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CM 찬양들이 시작된 게 이제 본격적으로 CCM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서부터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찬양들이 그게 좀 섞어놨어요. 아주 옛날에 또 초창기에 또 유명했던 CCM 찬양들,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찬양곡들도 이렇게 좀 섞어서 놨습니다. 뭐 완전히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련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평안의 갈렙의 노래. 목소리는 홍의석 목사님의 목소리였고요. 이윤화의 내려놓음, 그리고 진진희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세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올해 휴가 계획, 여름 휴가 계획 뭐가 있으세요? 저는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그 동해바다에 그 조개가 잡혀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동해바다에 조개, 그러면 조금 생소하신 분도 아직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동해바다에 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왜 간성, 고성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그 바다에 그 모래사장 말고 바다로 들어가면 그 모래 바닥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헤집고 있으면 조개들이 잡힙니다. 네. 심심치 않게 잡힙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이랑 너무 재밌게 조개 많이 많이 잡아서 그거 이제 잘 해감해서 저장해놨다가 아유 몇 개월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얼려놨다가 뭐 조개국을 끓이기도 하고 파스타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떠세요? 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여름과 함께합니다. 물론 휴가가 뭐야, 아이고 일해야지 뭐 이런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래서 마음만큼은 휴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찬양과 함께 말이죠.

김보규의 당신은 내게 오죠 들려드렸습니다. 달빛가스펠 서머 스페셜 오늘 첫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인사드리려고요.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함께 옵니다. 주일날은 또 예배 찬양들로 꾸며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이 끝날 때까지 저희 방송도 썸머 스페셜로 이어집니다. 제 이야기나 행복한 아침 이런 코너들은 좀 잠시 접어두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찬양만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놨습니다. 두 곡의 찬양을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에이맨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유윤종의 주 나의 평안 이 두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 예보 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짙어가는 녹음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한결 싱그럽게 느껴지는 7월의 두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우리 마음의 온도도 덩달아서 높아지기 쉽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급해지고요. 작은 소란에도 예민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세상의 번접함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가장 평안한 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네, 이 새벽 그 품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세상을 달굴 때 나무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지친 나그네에게 쉼터를 만듭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에도 평안의 그늘을 드리우게 하소서. 누군가의 거친 말에 상처받지 않고 주님의 온유함으로 넉넉히 감싸 안는 7월의 넓은 잎사귀 같은 믿음이게 하소서. 네, 무더운 여름,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다 극복해내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출발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물들을 바치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가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니 곧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며 또한 너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이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내어준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 자녀와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이 또한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기들의 가축들과 모든 재물들을 이끌고 나왔다. 마침내 야곱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니 그가 자기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자기의 모든 후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맏아들 르우벤이요 르우벤의 아들들인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어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유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들인 엘과 원안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인데 엘과 원안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또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렛과 엘론과 얄리엘이니 이들이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을 위해 낳은 아들들이었고 그녀가 또 딸 디나를 낳았으니 그녀의 아들과 딸은 33명이었다. 또 가세 아들들인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요 또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자기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으로 모두 16명이었다.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으니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준 자손이었다. 또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휘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루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으로 모두 14명이었다. 또 다니 아들인 후심이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레미니. 이들은 라반이 자기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으로 모두 일곱 명이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온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들은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들이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 두 명이 있었으니 이로써 야곱의 집에 속한 사람으로서 애굽에 들어간 이는 모두 70명이었다. 그 무렵에 야곱이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로 보냈으니 이는 저로 하여금 자기 앞에서 고센으로 가는 길을 안내케 하고자 함이었다.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자기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맞고자 하였다. 마침내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만나자 그의 목을 끌어안고는 한참 동안을 울었다. 이웃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라고 말하였다.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을 향해 말하였다. 나는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에게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가축을 돌보는 유목민이며 오래도록 짐승들을 돌보는 사람들이라. 자기 가축대와 짐승무리와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이끌고 왔습니다 라고 아뢰을 것이요. 그러면 바로가 여러분들을 불러 그대들의 본업이 무엇이뇨 라고 물을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당신의 종들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라고 아뢰십시오. 무릇 짐승을 치는 목자는 애굽 사람에게 혐오 대상이니 당신들은 반드시 고센 땅에서 살도록 허락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46장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 땅에서 살아온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기보다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 생일을 몰라도 김일성이와 김정일의 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웅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11년제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요. 졸업하는 시기에 고난의 행군 김일성의 중년해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졸업할 때 막막했죠. 왜 막막했냐면요. 코로나라는 병을 앓게 되었는데요. 심한 고열병이었습니다. 최고로 올라가면 45도였습니다. 하루는 담당 선생님이 집에 왔는데 정말 제가 앓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졸업할 때 졸업시험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혔고요. 사회를 나와서 첫 직장이 철도였습니다. 철도에서 공무원을 일했는데요. 895 하물원이라는 일을 했는데요. 895 이거는 김일성하고 김정일인데 올라가는 선물 제품들을 올라갈 수 있는 기차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다녔습니다. 철도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보면 적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진역에 있는데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나가보면요. 누워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죽은 사람들입니다. 저희 앞에는 구루마가 있습니다. 그 구루마에 사람을 쌓이고 쌓이고 몇십 명을 쌓여서 끌고 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는 내 나라가 제일로 좋아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내 앞에서 보이는 이 시체들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아이들은 부모가 죽어서 장마당에 나와 꽃제비질하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살리려고 장사를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연유되면서 가족이 흩어지고 중국으로 가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는 현상들이 바로 우리 북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았었는데요. 23살 때 저희 집도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아버지도 또다시 뇌출혈이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살려야 되는 나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장사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리 장사를 해도 장사라는 거는 이윤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 텐데 본전도 뽑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 그래서 앓는 부모님들을 집에다가 놓고 1년 동안 청진 수남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벌고 배낭을 메고 집으로 오는데요. 청진역에서 또다시 묵게 되었습니다. 꽁꽁 나의 팔목에는 배낭끈을 메고 돈은 내 몸에 간수했지만 잠깐 자고 깨나 보니까 배낭끈은 다 없어지고 내 몸에 있는 돈은 다 털리고 홀로 제 몸만 남아있었습니다. 장사하러 갔던 기다리던 부모님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딸을 바라봤을 때 부모님들이

살아와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아, 부모의 사랑이 이렇구나.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부모의 사랑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또 나에게는 부모님들을 살려야 되는 의무가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장사를 조금씩 시작을 했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요. 남들이 다 가는 저 중국 땅 나도 한번 가서 쌀밥 실컷 먹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려고 결단을 하려고 보니까 내 뒤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떠날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조금이나마 죽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영양실족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죽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보내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 저 중국에 갈게요. 근데 어머니 약속해 주세요. 2년만 살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꼭 어머니 모시러 올게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이 땅에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데 네가 가서 네만 잘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네가 가면 나는 며칠을 못 살고 죽을 거야.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데리고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가다가 잡힐지 죽일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내가 자리 잡는 동안 살아주세요 하고 눈물에 포옹을 하고 어머니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별하고 중국에 15일 만에 중국의 어느 한 시골에 팔려고 갔습니다. 그때 돈으로 1만 9천 위안이라는 돈으로 팔려갔는데요. 엄마하고 약속한 그 약속, 2년만 꼭 살아달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키지 못하고 3년 만에 북한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며칠 있다가 어느 날 몇 시에 어머니하고 통화할 것이다 하고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에게 통화가 온 어느 한 분이요. 엄마는 너 간 이후에 이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간지 모른다. 결국에는 실종이 되었습니다. 2년 만에 가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 죄책감에 소리 없는 눈물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그 땅에는 없었습니다. 오빠의 소식도 들어보니까 오빠도 돌아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땅에는 저희 혈육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8년을 살았는데요. 계속 불안감이 있습니다. 주변에 탈북민들이 계속 북송돼 가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가정 싸움으로 인해서 남편들이 중국 공안에 신고하면 와이프들이 다 잡혀가는 형상들이 옆에서 주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나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고 힘든 상황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집하고 멀지 않는 정말 가까이에 있는 제가 아는 탈북민 여성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브로커하고 전화를 했더니 브로커가 하는 소리가 한 길은 정말 빨리 가는데 불안정하다. 담보를 못한다. 하지만 한 길은 안전한데 3개월 동안 공부하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가더라도 공부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공부가 무슨 공부인지 모르고 일단 대답을 하고 그 길을 갔었어요. 중국 어느 역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났던 분들이 한국 분들이었습니다. 중국 땅에서 한국 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선교사님인 줄 모르고 그냥 만나고 기차를 타고 24시간을 달렸는데요. 선생님이 노트북을 다 꺼냈는데

원숭이 이렇게 진화론되는 이 그림을 딱 펼쳐보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때 제가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물어봤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도 진화론을 배우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 지구상에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면 이 지구상에 이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새도, 산도, 나무도, 꽃들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지도 못했지만 선물이라고 주는 이 책이 정말 귀한 책인 걸 알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지만 책을 탁 여는 순간에 아까 기차에서 이야기했던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외우게 하셨어요. 근데 외웠는데요. 제 머릿속에는 계속 감도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줄수 있냐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이게 이해를 안 됐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의 나무들은요, 뜨거운 태양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햇살을 받아서 제 몸을 더 깊고 푸르게 키워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라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을 태워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영혼의 뿌리가 더 단단해지도록 돕는 은혜의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 조급한 마음은 모두 다 내려놓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그늘 아래 잠시 또 머물러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도 아, 주님이 나를 또 다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웃어 넘기는 그런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거룩한 여유가 여러분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안심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제가 또 간절히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의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만 드러난 것인지 내면까지 감화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계신가?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확신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느끼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

심과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없다면 보여지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라는 말도 함께 하셨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겠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가운데, 구원을 확증할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이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우리의 주변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 가족들에게 그 사랑의 보혈의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복음의 빛 가운데 환한 오늘을 기대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빛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혀에 손을 대니까 말문이 열리더라, 귀가 열리더라. 참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라 그랬죠. 이 말 하나 잘못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녀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친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두리번거리지 말고 제발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만져보라 그랬죠. 그 손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고, 예수님은 욕도 조롱도 참으셨습니다. 아픔도 배반도 끝까지 견디셨죠. 또 우리도 최후까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가나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베다니에서 동정의 눈물을 쏟아주신 주님, 나도 기쁨과 슬픔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밝고 멋진 인간이 되게 하옵소서. 못 보는 아이에게 빛을 주시고 누웠던 자를 일으키시며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신 주님, 나도 돌보는 사랑, 고치는 사랑, 싸매는 사랑, 함께 걱정해주는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에바다 열리라고 했죠. 누가복음 4장 32절에 저희가 가르침에 놀란

0: 하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능력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돈 떨어진 나에게 너에게 돈이 있을지어다 말 한마디 하면은 내 주머니가 넘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만.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테너 김성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도 올려드리고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고향 땅을 위한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0: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죽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욕대화 7장 1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욕대하 7장 14절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분열과 다툼 속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상처입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이 다시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긍휼이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과 또 부르신 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어두워진 세상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시편 28편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8편 7절과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그를 믿어 도움을 받았으니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피난처시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외화벌이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토대도 좋아야 하고 네. 충성심 평가도 잘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뇌물까지 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도 몇 차례 나눴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근데 최근에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 해외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1: 그렇죠. 뇌물까지 오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인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서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 데일리 NK 엔드센터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해외 파견을 바라보는 이제 주민들의 태도. 특히 평양 시민들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라는 점입니다.
0: 네.
1: 예전에 외국에 나간다고 하면 약간 돈 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담당하는 간부들에게 얼마를 내가 더 돈을 많이 바쳐서라도 네. 순번을 잡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러시아 파견을 두고 선뜻 가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약간 전쟁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좀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았나 봐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목숨이 좀 더 중요하다. 전쟁이 나고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내가 왜 가느냐라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해외 파견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무조건 이 좋은 기회로만 보이지 않게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해외 파견이라고 해서 어디로 무엇을 위해 갈 거다라고 북한 당국에서 실제로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1: 네. 잘 얘기를 안 해주죠.
0: 그래서 러시아 전쟁에 파견될 걸 우려해서 이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로 이해해도 될까요?
1: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전쟁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그런 불안이겠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안쪽 도시 특히 모스크바 같은 도시들

0: 또 드론 공격을 이어졌고 막 그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현재 그렇게 전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런 모든 뉴스를 자유롭게 보거나 혹은 듣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평양에선 관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들을 입을 통해서 이런 소문을 통해서 조금씩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큰 도시 이름까지 북한 주민들이 모스크바를 또 모스크바라고 얘기하거든요.
1: 네.
0: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쌍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도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직접 불안이 커졌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그렇게 큰 도시로 가면 돈을 더 많이 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곳도 안전한가? 그곳이 오히려 더 불안전한 거 아닌가?
1: 네.
0: 라고 먼저 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생겨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전쟁에 직접 파견하는 문제도 있고 러시아에 네. 계속해서 그 노동자를 파견한다고도 하셨잖아요.
0: 네.
1: 그렇다 보니까 큰 도시 중심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생사가 걸린 사안이다 보니까 저 같아도 이입을 해봐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0: 네. 일단 들리잖아요.
1: 네.
0: 뭐 전쟁이 났다. 전쟁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습이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뭐 몇 명이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것까지 좀 우리가 고려를 해보냐면 북한 당국이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뭔가 숨기는 게 따로 있구나.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또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혹은 장사꾼을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 그리고 외부 소식 이런 것까지 섞이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이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저희가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0: 네.
1: 3년만 나가면 집 한 채는 세운다.
0: 네.
1: 라는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0: 그렇죠.
1: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외 파견을 고생은 해도 돈은 벌 수 있는 길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0: 네.
1: 그러면 군대 파견 이후로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자녀들의 소식, 그런 뉴스들 이후로 이 해외 파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자녀가 있다면 뭐 결혼 비용까지 마련하려면
1: 네.
0: 이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려는 주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대가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나가도 약속한 만큼 돈을 받을지 불확실하다. 80% 혹은 70%를 이렇게 떼고 그 30%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미 많이 들려왔고
1: 네.
0: 또한 현지에서는 감시와 통제가 심하다는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여기에 더 하는 거죠. 이제 러시아의 전쟁 위험까지 겹치면서 고생하면 돈을 번다. 이런 게 아니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위험은 위험대로라는 생각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참 이게 고질적인 문제였었잖아요.
0: 네.
1: 돈을 벌려고 돈을 주고 갔다가 와서 손을 쥐는 거는 거의 없는. 근데 그걸 그렇죠. 증언하는 이들도 주변에 참 많았을 거고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바친 거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더 악착같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15시간 일해라, 8시간 일해라. 그래도
1: 네.
0: 거기에 뭐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뇌물을 이미 바쳤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황이 좀 펼쳐졌었는데 최근에는 대놓고 돈을 바치기도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까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 당국이 부정부패 단속을 현재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뇌물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돈을 써서라도 무조건 나가겠다는 경쟁은 예전보다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면
1: 네.
0: 이거를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돈을 쓰고도 위험한 곳에 갈 수 있다. 라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

0: 인 거죠.
1: 근데 정말 간절한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들이잖아요. 네. 러시아의 어떤 위험성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다녀왔는데 결국엔 남은 게 없더라.
0: 네.
1: 라는 게 소문일 뿐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건 그래도 좀 차선택 이라고 할 수 있는
0: 네.
1: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0: 네, 그것도 이제 평양시에서만 국한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1: 네.
0: 북한 내부 경제가 모두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공장이나 혹은 이제 기업소에서는 생산 실적에 따라 현물 그러니까 뭐 쌀이라든지 뭐 식량 이런 것들을 주거나 예전보다는 오른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오.
0: 그래서 이게 공장이나 기업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1: 네.
0: 오히려 여기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장사라든지 부업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주민들도 평양에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해외 파견. 그러니까 예전만큼 절박한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북한에서는 이런 뭐 기회비용, 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쓰진 않지만
1: 네.
0: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걸 따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면 굳이 감시받고 위험할 수 있는 해외 현장에 나가려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평양에서 주로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0: 네.
1: 특별히 평양에서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은 이게 북중 국경 지역 외에 다른 지역보다 정보, 그러니까 외부 정보라는 것을 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외부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에 다녀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 네.
0: 무역 관련 사람도 있고 또한 외부 소식을 들은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간부들. 그래서 러시아 전쟁 상황이나 해외 파견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지역보단 더 빨리 듣게 되는 것이죠. 또한 평양 주민들은 해외 파견의 실제 모습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듣습니다. 현재 가면 여권을 빼앗긴다.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한다. 임금을 많이 떼더라. 라는 식의 이야기가 좀 다른 지역보다는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그런 해외 파견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죠.
1: 지방의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가 좀 덜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이제 지방은 평양과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양공화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 해외 현장의 실제 사정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외국에 나가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이게 약간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보가 부족하면
1: 네.
0: 위험보다 기대가 더 커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잘 모르는 거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 점이 저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같은 해외 파견이라도 정보를 많이 접한 사람은 조심할 수밖에 없고 정보를 적게 접한 사람은 이게 기회만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선발 중심이 평양 같은 큰 도시에서 이제는 지방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현재 내부에서도 거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말이 좀 덜 나오고
1: 네.
0: 불평불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정보가 부족하고 내가 말하면 다 들을 것 같고 이런 지방 주민들을 더 뽑는 게 낫다. 더 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참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속도가 현저히 낮은
0: 네.
1: 지방을 그렇게 한다는 사실도 이게 우리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시는 혹시나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또 있으실 거잖아요.
0: 네.
1: 이런 사실들이 뭔가 선전처럼 들릴 수도 있고 거짓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0: 네.
1: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알았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점들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0: 첫째로는 실제 선발 대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북한 내부에서
1: 네.
0: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이 좀 꺼리기 시작했는데 당국이 이제 지방 주민을 더 많이 뽑으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대신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다른 지역 파견을 늘려는 움직임

0: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정책의 방향성, 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1: 네.
0: 이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위험과 현장 통제에 대한 정보가 퍼지면서 조심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런 정보가 더 넓게 퍼진다면 이른바 이제 해외 파견을 무조건 좋은 기회로 보는 시각, 이게 좀 더 약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0: 결국 핵심, 주민들이 얼마나 이 실제 상황을, 실제 정보를, 실제 나의 위험소를 얼마나 그 인지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게 바르게 깨어질 수 있는, 바르게 변화되는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 가운데 최근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해외 웨어벌의 깊이 분위기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파견의 집안을 일으킬 기회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전쟁이나 임금이나 감시와 통제에 대한 우려가 그 진실이 전해지면서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로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웨어버리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직함을 신조로 살고 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매우 가난하고 쪼들린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날 회당을 가다가 중간에 가방을 하나 주워요. 열어보니까 1억 원이 들었어요. 1억 원 현찰로. 눈이 시뚱그레졌어요. 하, 살림 걱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아내 얼굴이 떠올라요. 옷 사달라고 매일 조르고 매달리는 딸이 얼굴이 떠올라요. 대학 등록금 걱정 때문에 고민 가운데 있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러나 그는 잠시나마 옳지 못한 생각을 했던 것을 빨리 회개를 해요. 그리고는 얼른 그 가방을 닫고 주인을 열심히 찾아서 주인을 만나서 가방을 건네줍니다. 아, 그런데 가방 주인은 나쁜 놈이에요. 살해를 하지 않으려고 또 다른 속셈이 있어가지고 이 가방에는 본래 2억이 있었다는 거. 2억. A라는 당신이 1억만 가져간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당신에게 살해 보상금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살해는 고사하고 가방을 찾아주고는 도둑으로 몰려. 도둑으로.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0: 라삐를 찾아갔어요. 라삐.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라삐가 재판관도 했거든요. 근데 그 라삐라는 재판관은 참 지혜롭고 정직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삐가 판단을 합니다. 먼저 가방 주인에게 물었어요. 가방 주인에게. 당신은 분명코 2억 원을 든 가방을 잃었느냐? 어, 그럼요. 네네. 분명히 가방에 2억 원을 넣었고 그 2억 원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저 A라는 사람이 1억 원을 몰래 챙기고 1억 원만 내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살해금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액도 제가 돌려받아야 합니다. 라삐가 묻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맞소. 당신 말이 맞소. 나는 당신이 2억 원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오. 이번에는 라삐가 가방을 주워온 A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1억 원이 든 가방을 주운 거 맞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열어보니까 1억 원만 들어있었습니다. 이 가방이 그 가방입니다. 라삐가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어. 당신 말대로 당신을 1억 원 가방 주운 걸로 인정하오. 이렇게 말하는 라삐가 가방을 주워온 그 A라는 사람을 다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주운 그 가방은 저 사람이 잃어버린 2억 원짜리 가방이 아닌 게 분명하오. 따라서 당신은 1억 원 가방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 가방과 1억을 가지고 있다가 며칠만 가지고 있다가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가방과 돈은 당신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명쾌합니까? 사실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올매 걸릴 수도 있어요. 요 같은 사람들한테. 때로는 정직을 말하다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오해를 받고 왜곡을 받고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직하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정직하게 말하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죽는 게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젠가는 거짓과 진실, 거짓과 정직인 백일천하에 드러날 날이 올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을 것이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다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심판, 신문을 받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 지금 순간만 보지 말고, 그래서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합니다. 장래를 봐야 합니다. 심판날을 봐야 합니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곳곳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가 10에서 60mm로, 함경도가 5에서 40mm로, 황해도가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강릉과 제주가 26도, 평양과 서울이 25도, 포항과 대구, 광주, 부산, 목포가 2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개성과 함흥, 춘천, 여수, 대전이 23도, 청진 22도, 해산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5도, 대전과 광주가 34도, 서울과 강릉이 33도, 제주 32도, 개성과 함흥, 춘천, 여수, 부산이 31도로 보이고요. 평양 30도, 해산 29도, 강계 28도, 청진이 25도, 신의주가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날씨는

흐리지만 비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오가는 길 빗길 사고 없도록 발걸음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61편 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42장, 새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통합찬송가 442장, 새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유중앙교회 김용우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루에 눈을 뜨게 하시고 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새 힘, 새 은혜와 새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루의 삶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0: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사실 1장을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풍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주보에도 간략하게 내용을 적었지만 오늘 보면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또 여러분,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 예수님이 왜 증인입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앞으로 무엇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풍부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아포칼립소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아포, 숨겨져 있다. 칼립소, 드러내다.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진 건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무서운 전쟁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삼위일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아버지의 이야기들을 증언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서 해방케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할 거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 우리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왜 우리가 이방 나라에 침공을 당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왜 우리를 안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전쟁에 져서 이렇게 포로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점점 더 연약해집니까?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연약해져 있고, 여러분, 그 괴리감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능력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울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만큼 그 아는 것 안에서 누리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라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수용하는 순간에 그 사랑의 엄청난 폭발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얼굴을 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장의 결말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바로 그 직전 12절, 그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쭉 나와 있는 그 사랑장의 결말이 무엇이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여러분, 사랑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결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에게 더디 오십니까? 왜 더디 오세요? 아직도 사랑하시는 그들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주님은 기다려주기 때문에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디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말은 뭐냐?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정말 볼 때에 그의 눈빛, 그의 손짓, 그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를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전화를 통해서, 화상통화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에 정말 그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알아가기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순간, 바로 이것이 사랑의 결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삶입니까? 주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얼굴빛을 너희에게 비출 것이고 내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얼굴을 주님을 향하여 들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삶에 따뜻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제이며
우리의 현

0: 현실입니다. 우리의 필요이며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19장, 새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 통합찬송가 419장, 새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맞이하셨지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20장 8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만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 8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20장 28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작업을 마치신 다음에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무척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원래 좋은 곳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쁨을 나눠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내 안에 나누어 받기 위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두란노 경배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마다의 빛,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는 저녁마다 아름다운 반딧불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골을 비롯해 동남아의 유명 관광지에는 반딧불이를 보기 위해 하루를 보내는 투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반딧불이를 보고 자란 사람들은 반딧불이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반딧불이는 아주 작고 어떤 반딧불이는 아주 큽니다. 또 계속해서 깜빡거리는 반딧불이도 있습니다. 반딧불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빛을 냅니다. 알일 때도 애벌레일 때도 번데기일 때도 미약하지만 작은 빛을 냅니다. 성체가 되면 빛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암컷 성체는 빛이 좀 약하고 수컷 성체의 빛은 훨씬 강합니다. 짝짓기를 위해 서로를 유혹할 때는 빛을 깜빡이면서 관심을 유도합니다. 숲을 가득 수놓은 아름다운 반딧불이를 바라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큰 빛도 있고 작은 빛도 있지만 저마다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황홀한 광경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나를 붙잡고 있는 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빛을 밝혀야 합니다. 바라는 빛의 크기보다 빛을 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설령 잠시 꺼진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세상에 빛을 밝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해 약한 빛일지라도 계속해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유빌라떼 프레이즈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구주를 생각만 해도 박종호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데스티니 13번째 시간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을 본문으로 요셉 총리 본능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39장 4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또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노예로 팔려간 곳 그것에서도 요셉은 주인의 신뢰를 얻어 총리가 됩니다. 집안 전체를 다스리게 되죠. 그러다가 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뭐 유혹을 하고 잘생긴 게 죄야. 약간 유혹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서 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 어디로 가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이요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경범죄를, 예, 이제 그런 사람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이건 뭐냐면 정치범들 가두는 감옥이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죽든지 아니면 시체가 되어 나오든지, 죽든지 죽을 때까지 있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곳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가장 무시무시한,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이제 인생 끝난 겁니다. 노예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서 영원히 썩어야 되는, 예, 그래서 시체가 돼서는 나올 수 없는, 자, 그, 시체가 되기 전에 나올 수 없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여기서도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또 총리가 돼. 39장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요셉은 희한해요. 어디 가든지 간에 다그 주인이 다 맡겨 얘한테. 예,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요셉은 뼛속까지 총리 아닙니까? 감옥에서조차 요셉을 갖다 놨더니 총리가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의 데스티니가 총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실 때부터 그 안에 데스티니를 심어 놓으셨는데, 영적 DNA가 있는데 그 DNA가 뭐냐면 총리야. 얘는 어디 갖다 놨든지 그 DNA가 나타나는 거야. 어디 갖다 놨든지 나타나는 거야. 감출 수가 없어. 이것이 존귀한 곳이든 감옥이든 뭐 어딘지 갖다 두면 막을 수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 왜?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거든. 원래 데스티니가 그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환경 때문에 만약 뭔가 막힌다면 그건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은요, 절대로 우리의 데스티니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린 DNA가 그거거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장미 씨앗을 갖다 심었어. 근데 장미 씨앗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위에 가시덤불이 막 있고 그래. 그래서 아이고, 여기서 장미를 키웠다가는 안 되겠네. 땅으로 들어가다 해서 막 들어가서 고구마가 됐어.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럼 그건 원래부터 고구마 씨였지 장미 씨가 아닌 거지. 장미 씨는 심으면 절대로 고구마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에 무슨 뭐가 별의별 게 다 있어도 결국 거기서는 장미가 나게 돼 있지. 절대로 고구마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 이 환경이 나를 막아가지고서 나는 원래 장미가 됐어야 되는데 환경 때문에 비틀비틀로 들어가서 고구마가 됐어. 이건 원래 여러분이 고구마였다는 거지 장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데스티니는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그것은 감옥에 갖다 놔도 총리가 되고, 보디발의 집에 갖다 놔도 총리가 되고, 나중에 애굽에 갖다 놔도 총리가 되고, 결국 총리로 자라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예요. 환경 때문에 핑계대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고3 때 그 사건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아니야 그 사건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아니야 여러분은 그렇게 태어났어도 그게 됐어. 내가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이 사건만 없었으면, 여러분 그거 핑계대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핑계대는 것 때문에 진짜 우리가 됐으니까 안 일어난. 그 핑계는 마치 뭐와 똑같냐 하면, 내가 위에 가시가 있어서 장미가 됐어야 했는데 고구마가 됐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이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박아놓으신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 영적인 DNA는 감옥에 갖다 놔도 총리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갖다 놔도. 원래 요셉은 그런 사람이야. 어디에 갖다 놨든지 간에 주인의 위임을 받고 통치하게 돼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신 원리였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환경이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막는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진짜 망치는 이유입니다.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태어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구마가 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진짜 고구마니까 고구마가 된 거지. 장미라고 믿는 사람은 어디다 심어놔도 장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결국이 막을 수 없는 요셉의 총리 본능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뭐라고 줬냐면 총리 본능이라고 줬어. 계속 발전한 게 보세요. 총리질하다가 뼛속까지 총리였다. 결국 총리 본능이잖아. 어디 갖다 놓든가 총리가 돼. 결국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합니다.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41장 40절에 보면 바로가 그러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 여러분 이 정도면요, 요셉의 데스티니가 뭔지는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총리. 예, 뼛속까지 총리. 막을 수 없는 총리 본능. 어디다 갖다 놨든지 가는 총리가 돼. 어디다 갖다 놨든지 총리. 예.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데스티니를 가지고 계시다면 환경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거 못해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총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총리고, 애굽에 갖다 놔도 총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예요. 환경 핑계대지 맙시다. 아멘.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막히는 거고, 막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 환경만 놓고 보면요, 요셉의 환경은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이었어요. 최악. 노예로 사는 것도 최악인데 노예에서 어디로 더 내려갈 수 있을까? 딱 하나밖에 없어. 노예에서 더 내려갈 수 있는 거는 감옥밖에 없어. 세상에 그 많은 선택 중에 딱 하나 있는 그 최악의 선택을. 그 노예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별로 없잖아요.
이미 바닥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내려가게 하시더라는 거야.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이 최악의 환경, 최악의 환경.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삼과 산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야. 네, 제가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그 얘기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인삼과 산삼의 차이가 뭔지 아냐고. 인삼과 산삼은요, 제가 어저께 또 그걸 확인하느라고 지식 검색을 해봤어요. 인삼과 산삼의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DNA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인삼씨나 산삼씨나 똑같은 거라는 거야. 근데 산에 심기면 산삼이고요. 밭에서 키우면 인삼이고, 물에서 키우면 수삼이에요. 빨간 물 타서 키우면 홍삼이고, 그건 아니고, 홍삼은 이렇게 푹푹 콩콩. 하여간. 자, 인삼과 산삼은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뿌려지면, 그래서 이 자라기 힘든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래서 주로 산삼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햇빛 잘 안 드는 곳. 그 다음에 아주 외진 곳. 뭐 이런 곳에 산삼이 커요. 근데 왜냐하면 햇빛이 잘 안 들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바이러스도 많고 햇빛은 안 드니까 에너지는 부족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산삼이 살아나기 위해서 가진애를 다 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진애를 다 쓰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거 그냥 이겨내려고 그 안에서 뭘 막 이제 만들어내. 그게 항생성분인데 막 만들어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물질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그걸 먹잖아요. 그러면 보약이 되는 거예요. 인삼은 똑같은 DNA야. 근데 밭에다 심고 잘 보살펴줘. 잘 보살펴. 영양분도 잘 주고 이제 병도 안 걸리게. 그러니까 물질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 그냥 편안히 자라는 거야. 편안히. 그러니까 그건 먹어도 별로 영양가치가 없어. 여러분, 인삼과 산삼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또 그 인삼은요, 여러분, 6년만 자라면 끝이에요. 6년 이상 자랄 수가 없대요. 6년만 자라면 팔뚝만한 인삼이 된대요. 그래서 6년근 보통 이러죠. 그리고 7년 되면 죽는대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근데 산삼은 평균 15년은 있어야 산삼이 된대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수백 년씩 자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워낙 느리게 자라는 거야. 산삼은 1년마다 쑥쑥, 그 인삼은 1년마다 쑥쑥쑥 자라는데 산삼은 1년에 2mm 자라고 3mm 자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자란 산삼은 얼마나 하냐면 딱 새끼손가락만 하대요. 딱 새끼손가락만 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 총리 될 때까지 15년 걸린 거 아세요? 13년에서 15년 걸려서 30대에 간 총리가 됐으니까 17살에 와서 30대 초반에 했다 그러면 15년이잖아. 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산삼 키우신 거였어. 산삼. 인삼이 아니라 산삼으로 키우신 거라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키우실 때요 인삼이 아니라 산삼으로 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보니까 편안한 인삼밭이 아니라 낭떠러지야. 햇빛 잘 드는 양지가 아니라 맨날 햇빛도 안 드는 그런 깊은 산속이야. 남들은 옆에 보면 쑥쑥쑥 잘 자라서 6년만 지나면 팍 다 번성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돼. 1년에 2mm 자라, 2mm.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에 2mm 보이지도 않아. 15년을 고생을 했는데 새끼손가락이야, 그냥.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안 펼쳐질까?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재수가 없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인삼이 아니라 산삼이니까 그런 거예요. 인삼이 아니라 산삼이니까 그런 거야. 그 세상을 축복할 만한 여러분 그 역량은요 산삼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인내를 통과한 사람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중보자가 되셨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통과하셨거든. 고난과 인내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그 안에 내가 경험해본 그 고난과 그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이 믿음과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 똑같은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고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세상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산삼이 여러분 외진 곳에서 수백 년 자라면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1년에 2mm씩 자라면서 그러면서 만들어냈던 그 물질이 죽은 사람을 살리잖아. 네? 근데 산삼 먹으면 죽은 사람도 산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15년, 20년 딴 사람은 6년이면 다 끝나는 것을 왜 나는 20년, 30년씩 이제 이러고 있는데도 안 풀리나. 왜 내 인생은 맨날 막혔나. 막힌 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죄 때문에 막힐 수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건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 죄가 아니고 진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 따라가고 있는데 왜 맨날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막히고 왜? 당연하지. 산삼이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요셉의 인생을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1년 만에 다 해결되고 그건 뻥이야 뻥. 뻥이야 뻥.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요 요셉처럼 15년 동안 노예되고 감옥 가고 이거 일어나는 겁니다. 왜? 아,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건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우린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습니다. 그럼 네 이름은 왜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예수 닮았다며. 신약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잖아 바울이. 그럼 성경은 뭐야? 아, 요즘 이 뻥치는 기독교들이 너무 많아. 이건 다 뻥이야 뻥. 믿지 마요.

보디발에서 열심히 열심히 내가 하면은 애굽 가겠지. 천만에 열심히 하면 감옥 가는 거지. 애굽 안 가. 속지 말라고. 감옥을 가야 그 다음에 애굽 가는 거예요. 애굽. 감옥을 가야 바로 궁전 앞에 가는 거예요. 감옥을 통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왜? 감옥에서 진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량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에는 비밀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빨리빨리 뭐 성공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한국 사람들 약점이지. 빨리빨리 성공하는 거 기뻐하지 마세요. 예. 그 여러분의 인생은 뭐 20대에 내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30대의 세계를 아이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30대 하려는 사람 너무 많아. 그냥 푹 썩으십시오. 푹. 그래서 60대에 그냥 말 몇 마디라도 사람 살리는 말하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키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6년근 인삼이 아닙니다. 6년근 인삼이 산삼이에요. 산삼. 자, 이것이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옮겨다 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산삼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빨리빨리 뭐가 잘 안 됩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산삼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과정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막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것 같지? 천만에.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감옥으로 다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안 들어요. 아, 이렇게 원래 가는 거구나. 그리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산에 심기운 산삼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편안한 밭이 아니라 가장 험난한 산골짜기에 심겨졌지만 그가 어디에 심겨졌든지과 상관없이 요셉에게는 그 삶, 인삼이 갖고 있는 DNA가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계속 발현되는 거예요. 아, 인삼 씨를 뿜으면요. 어디다 뿌리든지 간에 결국 인삼 돼. 인삼에서 무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건 안 나와. 나는 환경이 힘드니까 여기서는 인삼 안 하고 무 할래.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면 인삼이요. 환경이 힘들면 산삼이 되는 거지. 인삼이 환경이 힘들어서 도라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건 환경 때문에 나는 인삼이 될 수 있었는데 도라지가 됐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핑계 대지 말자는 거예요. 진짜 환경이 힘들었으면 산삼이 됐어야지 왜 도라지가 돼. 그럼 불순종했기 때문에 도라지가 된 거지. 생명이 없으니까 도라지가 된 거지. 진짜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그 DNA가 삼이었으면요. 정말 힘든 곳에 있었으면 산삼으로 나왔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 산삼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100명이 하나고 거의 대부분은 인생 한탄하고 원망하다 인생 끝나는 거 아세요? 내 팔자가 그때 그것만 아니라왔으면 내가 그때 원래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아이고, 왜 이렇게 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제가 이민교회에 대한 한 7년 있었잖아요. 근데 이민교회에 있어 보니까 이민교회는 정말 이 한의 집합소야, 한의 집합소. 얼마나 한들이 많으신지 다 아니야, 다. 내가 원래는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원래 무슨 대학 나왔는데 말이야. 내가 어느 회사에서 뭐까지 올라간데 말이야. 그때 그것만 아니었어도 말이야. 내가 이렇게는 안 되는 건데. 그때 그 칼기가 떨어지지만 않았어도 내가 사장까지 올라가는 건데 말이야. 이 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지금 도라지라는 거야. 말 들어보면 그런가 보다 싶은데 조금 생각해보면 이상해. 이상하다. 근데 왜 인삼이 도라지가 됐을까? 인삼이 도라지가 되는 건 원래 그 사람이 도라지니까 도라지가 된 거죠. 어떻게 인삼이 도라지가 돼요? 인삼이 진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으면 산삼이 됐어야지. 근데 왜 도라지 됐으면서 그걸 딴 데다 핑계 대냐고. 그건 원래 내 잘못이지, 내 잘못. 네, 여러분, 산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라지 되시면 안 돼요, 도라지. 우리 안에 이 총리 본능이 있는 사람은 결국 어디다 갖다 놔도 총리를 해. 감옥 갖다 놔도 총리, 보디발즈 갖다 놔도 총리. 계속 총리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총리 본능들을 일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늘 총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 시작 안 했는데. 요셉이 그러면 어떻게 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퀄리티가 있었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늘 총리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충성됨과 탁월함이에요. 충성과 탁월이야. 이 두 가지가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총리 DNA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주인의 신뢰를 얻어야 돼.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요 주인의 신뢰를 얻지 않으면 절대 총리 안 맡깁니다. 그런 애 총리 맡겨놨다면 지가 다 해먹고 도망갈 텐데. 절대 안 맡겨.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신뢰는 충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둘째, 아무리 충성돼도 능력이 없으면 안 맡겨. 왜? 맡겨놨고 어차피 못할 테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충성됨과 탁월함이 있었을 때 주인이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늘 총리의 DNA도 사실은 이 두 가지 DNA입니다. 충성됨과 탁월함에. 그런데 하늘 총리였을 때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됨이 첫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총리 본능을 보면요, 어디 가든지 충성됩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노예가요, 충성되기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노예에서 잘하면 승진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어차피 평생 그거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보신주의야, 보신주의. 안 지키면 돼. 노예는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깨지는 거고, 이게 노예잖아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11계명이 그거라며. 뭐든지 다 해라고, 걸리지만 마라. 하여간 걸리지만 않으면 돼, 걸리지만 않으면. 이게 하여간 노예의 본성입니다. 무슨 보너스가 있는 것도 승진, 어쨌거나. 그러니까 뭐 충성되게 열심히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게 노예입니다. 노예는 그냥 시키는 일만 눈치 보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보여주는 놀라운 그 퀄리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노예인데 충성됐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충성됐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는 여러분 더 소망이 없어. 어차피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죽어야 나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이 보여주는 놀라운 퀄리티가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뭘 하고 있어요? 총리를 하고 있어. 마치 자기가 총리배, 애굽의 총리라도 된 것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셉이 진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이유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사람에게 누가 됐든지 간에 충성한. 여러분, 크고 위대한 일 앞에서 충성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 앞에서 충성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그거 충성되게 잘하면 돌아오는 게 있는데. 애굽의 총리요, 그건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하고요. 애굽 총리 시켜놓으면 누구든지 충성돼. 애굽 총리 하는데 충성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약간 이상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런 큰일 말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큰일 말고 감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 여기서 총리질 한다고 해서 표창 주는 것도 아니야. 총리를 하든 뭘 하든 그냥 거기서 썩어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 총리한다고 음식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야.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하늘 총리로서 실패하는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애굽 총리 자리에 앉아주면, 애굽 총리 자리에 앉혀주면 충성하겠다는 거야.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이거야 뭐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야, 이 정도 거 뭐, 아예 감옥에서는 충성은 무슨 충성, 원망과 술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데스티니를 막는 진짜 이유. 안 충성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뭔가 맡기시겠어요? 충성됨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를 세우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진짜 이루어지는 걸 보기 원하신다면, 하늘 총리로서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진 걸 보기 원하신다면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애굽 총리 시켜주면 하겠습니다. 아, 그건 누구나 다 해. 근데 그거는 충성돼서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거기서 충성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는 착각이거나 환상이거나 포지션이 주고 있는 거는 이 환상이지 여러분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보디발의 집에서 봐야 알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터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예배자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선교사로, 교육하는 사람으로, 뭐 정치하는 사람, 아니, 수만 가지 데스티니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심장이 뛰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은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한테 이런 무대가 마련되어줘야 하는 건데, 아,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 인도자로 부르셨는데 무대가 이만한 게 있으면 진짜 멋지게 할 텐데 여기 사람이 없어도 못해. 천만에 사람이 없어도 못하는 게 아니고, 원래 고구마라서 못하는 거야. 원래 장미인 사람은 어따 심으로든 장미가 나. 큰 장미냐 작은 장미냐 차이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없으면 왜 예배를 못합니까? 혼자 하면 되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 순서가 중요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세우신 곳에서 하는 거야.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얘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다 싶게 인정을 받으면 감옥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충성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위대한 한국을 이끄는 부흥사로 쓰시겠지. 천만에 감옥에 집어넣으실 거예요. 내 사람들한테 야단 맞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나마 갖고 있던 기타도 다 부러지고 목소리는 안 나오고 막 이런 곳을 집어넣으실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산삼의 진가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예배자라고 하는 건 하나의 예를 이제 든 겁니다. 여러분의 데스니가 무엇이든지 간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사업하는 자는 사업하는 자로, 주부면 주부, 하여간 무엇이든지 간에 똑같다는 거예요.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총리 본능을 일깨우셔야 돼요. 어디가 있든지 그게 나와야 돼요. 어디가 있든지 간에. 이게 사명이지, 이게. 어디가 있든지. 난 감옥이기 때문에 이거 못해. 그럼 그거 여러분 거 아니야.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어떤 게 이런 거 하고 있냐. 총리는 돼야지. 그런 거 여러분 거 아니야. 진짜 여러분 거는요,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그게 나오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게 나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줄 아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어. 네가 감옥에서도 총리 열매를 맺었음에 내가 너를 애굽 총리 세우리라.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옥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이게 여러분

0: 그건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야. 저는 이 뻥치는 기독교가요, 죄송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죠. 뻥치는 기독교. 십자가를 통과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기독교.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거야.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고. 그건 구약이니까. 아니, 신약에도 그런 말 없어. 복음과 겸하여 고난을 받을 거라 그랬고, 날마다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고, 예수님도 그 패턴 보여주셨고, 바울도 그 패턴으로 살았고, 예외가 어딨냐고. 어디. 보디발의 집에서 바로 애굽으로 가려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거기서 진짜 우리가 산삼이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진짜 우리 DNA가 뭔지를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퀄리티가 나타납니다. 탁월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탁월함은 여러분, 머리가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탁월함은, 오, 이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탁월해. 이게 아니야. 탁월함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충성되면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진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끼는 진짜로 거북이를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도요, 그냥 꾸준히 좋아서 그거 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탁월함은 충성되면서부터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 원래 천재가 꾸준한 사람은 어떻게 따라잡죠? 그걸 따라잡는 방법이 있어. 그걸 따라잡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페이버라는 거예요. 페이버.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이 고백했던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제 보디발은 뭐라 그랬냐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뭘 봤더라고요? 요셉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바로가 봤을 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모든 주인들이 다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너 참 똑똑하구나. 이렇게 고백한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형통하구나. 여러분, 페이버가 뭐냐면요, 내가, 페이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제 우리말로는 은총, 뭐 은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원래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편애하신다는 거야. 편애. 얘만 좋아하신다는 거야. 이 페이버. 하나님의 페이버의 정의가 뭐냐면 내가 하나를 하면 둘, 셋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이게 페이버예요. 내가 하나를 하면 두 개, 세 개 결과가 나.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탁월해도요, 인생 한 방 꼬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해? 수능시험 보기 전날 맹장 수술하면 끝나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진짜 그런 친구가 있어서 그래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분명히 서울대, 연고대 갈 거라고 했던 친구인데 수험 전날 아파가지고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결국 대학을 못 나왔어요. 결국 대학을 못 나왔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아무리 똑똑해봐야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사업에서 뭐 대단한 수완이라고 해도, 대단한 수완이라고 해도 사고 한번 터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사고 한번 터지면 그냥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 현장이 무너져서 사람 몇 명 죽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똑똑하다고 탁월함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탁월함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페이버. 내가 하나 했는데 두 개, 세 개 결과가 막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열 개를 해도 하나 결과가 안 나와. 이 경쟁이 안 돼요, 아무리 탁월해도. 진짜 탁월함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페이버가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인생 진짜 승리하는 비결. 요셉이 보여주는 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이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결국. 근데 이 페이버는 어디 부어진다고요? 충성될 때 부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될 때. 예배팀 나오십시오. 충성될 때 나오는 거예요. 충성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 주인만을 섬기는 것을 충성되다고 얘기합니다. 충성됨의 데피니션은 뭐냐면 한 주인만을 섬기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그의 주인이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보디발도 주인이었고, 감옥의 간수장도 주인이었고, 나중에 바로도 주인이었고. 그렇지만 요셉의 진짜 주인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50장에 가보면,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그의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하고 이제 회개하지요. 한 번만 용서해줘라. 우리가 그때 정말 미성숙했다 그랬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진짜 주인은요, 딱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제자들교회 김광호 목사님입니다.
1: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늘 힘입으며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계획하심이, 선하심이 지금까지 면면히 흐르고 있어 이 땅이 복음 안에서만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또 두 손을 모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이치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심과 선하심이 이 땅의 곳곳에 흘러가게 하시되,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나라, 간증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1890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평양 선교를 개척한 마펜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런 경건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다섯 형제는 모두 선교사가 돼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훗날 그의 아들은 부모님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밤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결단을 해야 할 때 그때 그 기도 소리가 큰 힘과 용기가 됐습니다. 라고 말이죠.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 요즘 우리의 기도 소리는 얼마나 들리고 있을까요? 지금 드리는 나의 작은 기도 소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와! 여름이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출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4: 여기는
1: 여기는 극동방송 써머.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가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한 한 모든 친구들을 찾아가 실망을 하게 된 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전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심한 상처를 받고 난 후에야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전자를 택하든 후자를 택하든 결국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원칙을 꼭 세웠으면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랜 후가 아니면 절대로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무엇을 시작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

함께 먼저 아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빠르고 온전한 길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나에게 닥친 염려와 문제로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과 정신, 혼과 영이 표현하라는 바를 정확히 아시고 그 갈망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십니다. 시에스 루이스는 기도에 대한 그의 규칙 중 하나로 가능할 때는 침묵 기도를 하지만 몸이 지쳤거나 다른 면에서 여의치 않을 때는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말의 요점은 말로 옮길 수 없다고 해서 기도를 결코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당신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앉아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십시오. 당신의 영을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합니다.

무더운 여름 땀만 주룩주룩 흘리고 계세요? 아이고 더워. 올여름 극동방송과 떠나는 여름휴가. 시원한 찬양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극동방송 서머스페셜.

어느 넓은 숲속에 조그만 움막을 지어놓고 혼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식사하기 전과 잠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어릴 때 배웠던 그 기도만을 되풀이할 뿐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유리병에 호두를 넣어 기도하는 횟수를 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호두는 여러 병에 가득 차게 됐는데요. 그는 이 유리병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만족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그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치를 가져다가 호두알 하나하나를 깨뜨려보게. 그러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호두알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호두가 알맹이는 하나도 없이 껍질만 존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기도는 이 호두처럼 다 비어있네. 자네는 기도의 횟수와 말은 많이 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었네. 기도란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의 참된 의미를 갖고 있네 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눈만 감고 중언부언하고 있진 않나,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있진 않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알맹이가 없는 빈 껍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간절히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아뢰 때, 내 친구 대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횟수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닌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45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교회 학교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로 많이 분주한 때를 보내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날씨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옥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림을 갖고 계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요. 네, 기도의 정점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다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계획을 들어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엎드려 부르짖어야 할 이유겠죠.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또 기대지도 않고 오직 기도로만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던 그 기적의 비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구했기 때문일 겁니다. 무더운 여름 몸과 마음도 지치기 쉽지만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모든 신들 앞에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 찬양, 백투더 바이블 뮤지션의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가리켜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하셨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가지고 성공했다면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아주 따끔한 말씀도 남기셨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넉넉히 풀리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크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박정호 선가사의 목소리로 영어 찬양 함께 하셨고요. 아카펠라로 함께 하셨죠. 옹기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 창고를 여는 기도의 열쇠를 꼭 쥐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남은 여름 사역을 위해 땀 흘리는 모든 교사분들과 또 섬기는 모든 분들 지치지 않는 새 힘이 부어지길 기도하면서요. 모닝프레이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유경의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수원 원천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엘베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7절에 베델로 돌아와서 야곱이 그 장소의 이름을 엘베델로 바꿉니다. 엘 엘로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이 빠지고 하나님 집 베델이라는 것은 베이트라는 단어로는 집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빠지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그런 베델의 온전한 순종까지 한 평생의 일정을 걸어서 거쳐서 우리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야곱의 모습, 옛날에 자기 중심적인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갈지차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신앙 여정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산봉우리의 경험과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기 시작하는 계곡의 경험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참 야곱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들을 이름을 줘요. 자기가 처음부터 하나님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곳을 베델이라고 짓고요. 지금 길르엣이라는 건 미스바의 두 이름이에요. 길르엣일 수도 있고 미스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쭉 오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경험하고 미스바에서 또다시 삼촌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또 듣고 그 다음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호의 약속을 그 경험을 하게 되고 브니엘에서는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까지 엘 엘로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 베델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면 하나님 만난 곳들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여정을 보면 물론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더 가깝게 느껴졌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저의 그런 봉우리 같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없으셨나요? 그 순간순간이 참 그 약간 전 이렇게 묘사해보았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옛날에 야곱이 조금 나오면서 삼촌 집에 가서 또 자기 JQ를 발휘하면서 하다가 미스바에서 이제 삼촌과 헤어지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래 우리 사이를 하나님이 감시해달라고 말하는 이런 야곱의 어떤 헌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그러다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 만나고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 엘 엘로이 이스라엘이라고 제단 쌓기 한 세겜에서도 하나님 만나는데 가면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설악 산맥이라고 할까요? 태백 산맥 같은데도 그렇죠. 가다 보면 오대산 가면 좀 높은데 또 내려왔다가 또 다시 더 높은데 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따라가는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사실은 계곡과 봉우리를 이렇게 좀 뭐랄까요? 산타기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은 지금 이제 베델에서 시작한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지켜주심이 필요한 그 하나님이 지금 아직 내 인생의 그 위기를

통과하지 못한 깊숙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우리마다의 영적 성숙의 단계의 다른 곳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봉우리에서 계곡으로 빠지더라도 더 높은 봉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저는 창세기 오늘 본문 이야기로 이제 더 집중해서 들어가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네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기 일어나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라반 삼촌 집에서 하란에서 라반 삼촌과 함께 살았던 그 하란에서 나오면서, 아니 더 일찍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야곱에게는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에서였거든요. 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형의 문제가 자기 인생 속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 과정을 오면서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고 굴곡이 있고 봉우리와 괴곡을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결국은 가장 자기에게 힘들었던 인생 과제는 에서와의 화목이었습니다. 그 에서와의 화목은 사실은 오히려 두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져야만 이길 수 있는 이 쩔뚝거리는 야곱의 모습,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사실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난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나마 붙잡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음성을 경청했지만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세겜에서 멈춘 거예요. 세겜에서 멈출만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같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그리고 애굽도 내려갔다가 애굽에 갔다 와서 더 많은 가축들과 종들이 많아지니까 둘이 함께 할 수 없을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 속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고 롯과 그 가족과 종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거든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너무 축복하고 형과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이제는 급하질 않아요. 이제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할 강박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말뚝받고 살기 시작합니다. 형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줬어. 하나님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줬고 베델까지 가라고 했지만 베델까지 갈 이유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큐티하거나 뭐 포도원 모임에 열심히 하거나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할 내 안에 영적인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세겜에 가서 반타협을 하죠. 거기에서 야곱은 영적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33장에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야곱과 그 가족, 근데 거기에 딱 정착을 하고 말뚝을 받고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여유가 생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는 스토리가 34장에 나와요. 34장의 시작은 딸 디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마실을 나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족장이라고 할게요. 이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악을 이루면서 그 집안이 거기에 이제 리더가 된 사람이 아들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와 동네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디나의 의견과는 전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디나를 잡아서 집에 데려가서 이 성추행을 합니다. 세겜 지역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오빠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복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겜이 그 야곱과 아들이 있는데 찾아와서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너무 연민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 형들이죠. 오빠들이에요. 그 디나의 같은 이제 엄마에서 태어난 오빠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겜에게.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라 할례를 했는데 당신네들이 할례하지 않은 우리는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이렇게 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를 해서 성인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 디나의 오빠들과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남자들을 칼로 다 찔러 죽이는 엄청난 피 비린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이렇게 그거를 주도했던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위기, 그리고 이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머물기로 결심해버렸던 야곱의 선택의 후유증으로 가족이 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딸들을 그 동네 남자들한테 빼앗기도 하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탈피할 수밖에 없는데 아내가 불기둥, 소금기둥으로 바뀌었던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세속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지울 수 없는 이 세겜에서 상처와 깊은 고난을 초래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중간쯤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크게 피해를 안 입힐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물들음과 피폐의 파편들이 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온전한 11조까지는 못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가정의 재정의 신을 우리가 물들게 하고 재정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 다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다 끊어지지 않은 나 좋지 못한 나쁜 습관들. 온전히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안식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의 성공과 타협하면서 안식을 범하는 우리들. 이게 우리의 세겜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거의 다 따랐지만 끝까지 가지 않고 인접한 곳까지 와서 유권 해석을 통해 여기 정도면 하나님도 괜찮으시겠지? 하고 안착해버린 세겜. 오늘 이 예배 속에 세겜까지 와서 멈춰버린 야곱의 모습을 가진 우리들은 없습니까? 세겜은 타협하는 영성의 장소입니다. 예배도 드리지만 세상의 성공의 제단에 재물도 올립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만 붙잡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영적인 헌신의 모습들을 보이지만 어느덧 그 가운데서 세상 사는 것에 빠져서 우리의 위기가 닥치면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적인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다시 옛날의 모습이 세속에 빠져버린 우리들의 세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장소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근데 야곱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어요. 항상 야곱의 삶 속에서는요, 잠들어버린 야곱에게 먼저 하나님이 꿈속에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야곱에게 접근하신 하나님 모습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35장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여기 단어들이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고 제단을 쌓아라고 하는 이 능동태적인 명령형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마지막 결단 찬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에 이 능동적으로 명령하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만 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또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새로운 헌신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의 초청을 듣는 순간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과 사람과

이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first move,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야곱을 오라고 하십니다. 베델로 거의 다 온 베델까지 하나님이 다시 오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거기 안주하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멈춰 있었던 그의 영적인 헌신을 끝까지 완수하라고 하나님 초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취했던 것입니다. 전 크게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야곱의 모습을 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힘 주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절 말씀이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하란을 떠날 때부터 불완전한 순종의 요소들이 야곱의 집안을 붙잡아 메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의 경향성이었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믿어야 돼요. 온전한 베델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우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모르는 줄 아세요? 혹시 우상? 아이돌이거든요. 아이돌, I-D-O-L. 아이돌. 우리는 아이돌을 무슨 가수들로 생각하는데요. 아니, 영어 단어의 우상은 아이돌이에요. 저희 내외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아이돌을 섬겨요. 누구냐면 아이돌이 아이들이에요. 아이의 이슈와 문제가 하나님의 순종보다 더 중요해요. 어떤 분은 아이들이 아이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 커리어일 수가 있고요. 내 명예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나만의 만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자기와 자기 가족 안에 있는 우상을 지목한 거예요. 딱 찾아서 우리 안에 내재하여 있는, 아니 삼촌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챙겨왔던 그 우상 신전들부터, 조그만 그 수호신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세겜 땅에서 그 아들들이 가서 거기에 막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노력했던 이방신들, 거기서 받은 재물들과 자기들이 가진 자신감들을 다 우상으로 지목하면서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오늘 스토리는 그 일이 일어난 야곱과 그 가정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할까요? 전지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세요. 어떤 때는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수술해 주셔서 우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을 과신했거나 내가 이거는 믿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제해버릴 때가 있어요. 여하간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제안한 것은 정결한 의복으로 온 가족이 갈아입기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꿉니다. 가나안 문화, 세겜의 문화는 성적 타락과 물란함의 문화였습니다. 성적 물란함을 씻어버리고 깨끗한 의복을 갈아입는 것, 거룩한 성결의식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은 우리도 모르게 더러워진 삶과 마음, 우리의 습관들을 완전히 정결케 하는 회개와 씻음의 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이 35장의 스토리 속에 꽂혔던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아직 그 음성을 다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뭔지를 몸부림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야곱은 그 집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제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 집안의 제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혼자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는 말을 들어요. 사실은 라반 집에 있을 때도 야곱 혼자에게 줘서 나 들어가서 아내들 불러다가 우리 가자 하고 얘기한 게 야곱이 하나님께 듣고 가족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혼자 들었잖아요. 베델로 가자고. 그럼 자기가 그냥 아 가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베델까지 가는 길에는 야곱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회복의 중심에는 혼자 기도하고 혼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엘로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 중심적인 영성,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나에게 건강하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8절을 본문으로 안디옥 공동체 19번째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why, 즉 왜 라는 질문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폭풍 속에서 나타난 바울의 행동을 왜 그렇게 묘사했는가, 왜 이렇게 묘사했는가에 좀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how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되게 단순합니다. 지난주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광풍이 불고 있는 배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일 동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광풍에 시달렸습니다.